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6: 다은이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은이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7: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 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만경계 항상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삼학의 대종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니 사막을 비유해 말하자면 배를 운전하는데 나침반 같고 기관수 같은지라. 나침반과 기관수가 없으면 그 배가 능히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요. 사막의 대종이 없으면 사람이 능히 세상을 잘 살아나가기가 어렵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2장 말씀입니다.
7: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평동 나비엔.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FM
1: 우리가 돌을 알아가는 것이 마치 철없는 아이가 차차 어른 돼가는 것과 같다.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듯이 부모가 깨쳐 부처가 되며 제자가 배워 스승이 되는 것이니 그대들도 어서 참다운 실력을 얻어 그대들 후진의 스승이 되며 재생의세의 큰 사업에 각기 큰 선도자들이 되라.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 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원은 방송입니다.
1: 원유를 전량 수입해 쓰는 대한민국. 원유 공급이 멈추면 우리의 일상도 멈출 수 있습니다. 원유 수급 비상, 지금 에너지 절약이 필요합니다. 공공 부분에서는 차량 이용을 제한하고 근무 시간 조정 등 에너지 절약에 앞장섭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조명과 냉난방, 승강기 등의 불필요한 가동을 줄입니다. 일상에서는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을 차지합니다.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전기차와 휴대폰은 낮 시간에 충전합니다. 전력 피크타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차지합니다.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말고 주유는 필요한 만큼만. 가짜 석유나 사재기 등 불법 유통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큰 에너지가 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해산 진정덕 아버님의 보포수여를 축하하고 자녀들을 국가사회의 반듯한 일원으로 길러주시고 보훈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전타원 진선원 교무, 시산 진문진 교무, 진선윤, 진상희, 진상현, 오남매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김종의 시간. 음력 4월 8일인 내일은 원불교의 연원불인 석가모니불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원불교의 4대 경절 가운데 하나인 석존 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석존의 은덕과 대자대비심에 감사하면서 그 끝없는 은혜에 대해 생각해보는 하루, 더 기쁘게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5월 23일 군종의 시간 첫 곡입니다. 이선희 행복의 나라로.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5월 23일 군종의 시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민수입니다. 부처님 모신 날은 원불교 4대 경주에 들어가는 아주 기쁜 날인데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고요. 한량 없는 부처님의 은덕에 감사하는 그런 주말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종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일지에 이어서 생생한 군교와 뉴스를 전하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종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요. 문무대 교당에 계신 김혜련 기무님 만나볼게요. 아이유와 김창환이 함께했습니다. 너의 의미, 혁오, 톰보이 듣고 올게요.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종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당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문무대 교당에 계신 김혜련 교무님과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문무대 교당에서 교화하고 있는 교무 김혜련입니다.
0: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이제 여름에 가까워진 것처럼 이번 한 주 정말 무더웠었는데요. 잘 지내셨어요?
1: 네, 저는 이번 한 주 잘 보냈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올 여름도 엄청 덥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청취자 여러분 모두 다 건강 잘 챙기시고 무탈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0: 네, 교무님께서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무대 교당의 소식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은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알고 계실 3월 21일에 있었던 원불교 군종 승인 20주년 기념 대법회 그리고 종교인상 심화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불교 군종 승인 20주년 기념 대법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문무대 용사들과 함께 종교인성 심화교육도 진행했는데요. 화랑대교당뿐만 아니라 원남교당에서의 시간도 정말 의미있고 좋았다는 우리 용사들의 소중한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3월에도 이렇게 큰 행사가 있었는데 4월에는 또 대각개교절 법잔치가 있었죠?
1: 네, 맞습니다. 대각개교절 법잔치의 일환으로 원불교 청년회에서 전국 청년 교리 퀴즈 한마당을 열었는데요. 저희 문무대 용사들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원불교라는 종교를 군에서 처음 만난 초심자들이지만 개인 시간을 활용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 덕에 개인전 2등, 단체전 3등, 101장 특별상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0: 와, 진짜 정말 뛰어난 성적을 거두셨네요. 그 용사들뿐만 아니라 교무님께서도 정말 기억에 많이 남으셨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좀 열심히 했었는데 예. 그래도 드레스 코드상밖에 수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올해는 크게 진급한 느낌이어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용사들과 저에게 모두 공부심이 독려되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내년에 있을 퀴즈 한마당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때도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1: 네, 문무대는 1년에 1만 명, 육군 장교의 93%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3월에서 6월까지 학사사관, 간부사관, 의무사관, 군종사관, 전문사관, 뭐 각종 준사관들의 훈련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종실에서는 매 교육과정마다 신앙정신을 강화하는 교육과 유격이나 행군 같은 훈련 시에 위문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도 목사님, 신부님, 스님과 함께 종교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안전을 기원하는 기도 시 계속해서 함께 진행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제 그 6월까지는 한 달하고 조금 넘는 기간이 남았는데요. 이번 학기도 무사히 모든 훈련을 마무리할 수 있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런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같이 근무하는 신부님이랑 또 스님이랑 함께 전북 익산에 있는 원불교 성지를 다녀왔습니다.
0: 아, 네.
1: 가톨릭 신부님, 불교의 스님, 그리고 원불교 교무님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각전에서 같이 좌선도 하고요. 총부에서 같이 밥도 먹고 성지순례도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희들이 모두 옷차림도 다르고 뭐 믿음의 모양도 조금씩 달랐지만 그래도 성지의 고즈넉한 길을 함께 걸으면서 나눈 이야기들 모두가 한 곳으로 통하고 있구나 하는 것 느낄 수 있었습니다.
0: 네, 정말 종교는 다르지만 원불교 성지에서 함께 하신 모습이 멋지게 느껴집니다. 이런 교류를 통해서 앞으로 모든 군종교화가 더 크게 꽃을 피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문무대 교당의 소식들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김혜련 교무님께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법문 말씀 듣겠습니다.
1: 저는 오늘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6장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교만이 많으면 사람을 잃고 외식이 많으면 진실을 잃나니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버림이요 진실을 잃으면 자기를 버림이라. 이 두 가지를 잃고 도를 구함은 종자를 잃고 결실을 구하는 것 같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0: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법문 통해서 사람을 잃지 않고 진실을 잃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번 한 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여기서 끝인사 드릴게요.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교무님?
1: 저도 마음의 교만과 포장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가장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소박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일깨워주는 노래죠. 양희은의 참 좋다 신청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겸손과 진실이라는 좋은 씨앗 하나를 꾹꾹 심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문문의 교당의 생생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을게요.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문문의 교당에 계신 김혜련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세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적재와 권진아가 함께했습니다. 빛나는 당신을 위해. 이어서 조이의 노래입니다. 그럴 때마다.

김종의 미니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하츄투 하츄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스타일.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홍은빈 교도님의 글, 교리 공부, 실생활 활용을 준비하는 시간 함께 나눠볼게요.

어느덧 세 번째 참가하는 원불교 청년 교리 퀴즈 대회. 앞서 두 번의 교리 퀴즈 대회에서 수상한 덕분에 이번에는 욕심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했다. 이번 교리 퀴즈 대회 준비는 전과는 다르게 방향을 잡았다. 교리를 암기하는 방식의 공부보다는 법문의 대의 요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 법문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공부를 하고 싶었다. 그렇게 왕산 종보사님의 신념 법문과 정전 사요, 대종경 인도품 법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러던 중 왕산 종보사님의 신념 법문 내용에 지혜의 빛은 어둠을 힘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그 자체를 녹여 밝음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작용이라는 말씀에 감동하는 날이 있었다. 내가 하는 공부를 지식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내 업장을 녹이는 지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깨달았다. 또한 대종경 인도품을 읽으면서는 인간으로서 할 도와 덕을 내 삶에 비춰보며 생활 하나하나를 대조해봤다. 준비하는 동안 매일의 일상이 공부로 다가올 수 있는 깨어있음을 느꼈다. 법문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며 공부하다가 어렵고 이해가 안 될 때는 남편과 문답하고 함께 고민하며 답을 찾아갔다. 그러면서 함께 공부하는 즐거움도 알게 됐다. 또한 암기 위주의 공부와 수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보니 오히려 공부가 그래서 머물지 않고 나의 일상과 함께하며 진급하는 재미도 느껴졌다. 교리 퀴즈 대회 당일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섰다. 우리 부송교당에서는 남편의 도움으로 이번에 전통 한복으로 단체복을 해입고 출전하게 됐다. 이날 날씨도 좋아서 같이 참여한 교당 교우님들과 한복을 입고 사진도 많이 찍으며 어사와 단체전, 개인전의 일정을 재미있게 보냈다. 대망의 수상 시간을 맞았다. 준비 기간 자체가 일상에서 공부가 됐고 대회 행사도 너무 재미있게 즐겨서 가벼운 마음으로 뒷자리에서 다른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앉아있었다. 그런데 어사와 1등으로 나의 이름이 호명됐다. 깜짝 놀람과 동시에 얼떨떨함을 감추지 못하며 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나에게 큰 의미다. 마음을 내려놓고 공부를 생활화하니 더욱 가깝게 찾아오는 우리의 교리. 수상을 통해 나의 공부가 큰 방향에서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해주는 평가의 시간이 된 것이다. 덕분에 교리 공부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알게 돼 좋았다. 꾸준히 공부하며 대종경 인도품뿐만 아니라 본문들을 체득하기에 노력하며 진급하는 공부인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고자 한다.

원불교 신문에 실린 홍은빈 교도님의 글, 교리 공부, 실생활 활용을 준비하는 시간 함께 나눠봤습니다. 공부의 목적은 1등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깨닫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는 거겠죠? 오늘 그래서처럼 진정으로 이해하고 충분히 받아들일 때 진짜 공부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리 공부의 순수한 재미와 즐거움을 우리 군종의 시간 가족분들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옥상달빛의 노래입니다. 스케치북 듣고 올게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제8회 군종 콘텐츠 공모전이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선 오늘도 힐링 한 스푼을 주제로 다양한 군종 콘텐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권장하는 재미와 감동의 스토리 또는 군생활 가운데 힐링을 얻게 된 군종 활동에 대한 콘텐츠는 종교 부문에, 회복 탄력성 강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보람찬 군생활을 했던 경험, 그리고 전우애와 가족사랑 및 인성을 함양하는 내용은 선도 및 교육 부문에 출품하시면 됩니다. 제출 양식은 3분 이내의 뮤직비디오 또는 5분 이내의 드라마와 A4용지 3장 이내의 체험수기로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장병분들은 오는 6월 10일 수요일까지 국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하시고 영광스러운 수상에도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5월 23일 토요일 오늘 군종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우리들의 순간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충성!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화하는 법은 비하건대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에 이르게도 하고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에 이르게도 하나니 이는 각각 그 사람의 근기를 따라 법을 베푸는 연고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원로 교무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5: 다은이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은이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은이 화이트티.
6: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7: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8: 밥알 찹쌀떡의 원조.
9: 100년 앞변
8: 첨가물 없이 건강한
9: 100년 앞변
8: 30년 전통
9: 100년 앞변
8: 떡 선물 세트는
9: 100년 앞변
8: 1588-5678.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퓨.

0: Message deleted.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거쳐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거쳐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4장 말씀입니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One about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 떨어 똥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하긴이 묻기를 부처님에게도 친소와 원근이 있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친소와 원근이 없지는 아니하나 일을 처리할 때에 오직 공변되고 치우침이 없이 두루 보아 처리하시나니라. 대종사께서도 공심 있고 착한 사람을 보면 정이 더 건넨다고 하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은기편 32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기분 좋은 12시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퓨.

0: 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6: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0: Miss Monday.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업의 성공과 파괴의 원인이 그 사업을 하는 주인들의 존심과 방심에 달려있나니 시작과 끝이 한결같아 꾸준한 정성심과 주의심을 놓지 않는 것이 존심이라. 이것이 성공의 원인이요. 좀 고생이 된다 하여 열이가 식거나 좀 오래되었다 하여 함부로 하는 것이 방심이라. 이것이 파괴의 원인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8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모친 원타원 박원국 영가를 추모하며 역삼교당 훈산 신효영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 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오는 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0: WS1 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트로트 음악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에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제자를 만남에 먼저 그의 신성을 보나니 공부인이 독실한 신심이 있으면 그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룰 것이요 신심이 없으면 그 법이 건네지 못하고 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1장 말씀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셋.

학인이 묻기를 안분을 하면 세상에 전신이 없지 않겠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의욕이 없고 게으른 것이 안분이 아니라 순서를 잡아 태연하게 행하는 것이 안분이니 자기의 정도에 맞춰 전진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3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토트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원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WBS FM
1: 정산종사 정정요론을 설하실 때에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을 분석하여 말씀하시기를 성품은 본연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느니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며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요 마음에서 뜻이 나타나느니 뜻은 곧 마음이 동하여 가는 곳이니라 하기니 묻기를 영혼이란 무엇이오니까 답하시기를 영혼이란 허령불매한 각자의 정신 바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2장 법문입니다.

0: WBS.
1: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 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BS 원음 방송 힙곡 2시.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6: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왕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의 얽매인 사람이 되고만 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도로 포장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움푹 파인 곳을 노면 홈이라고 합니다. 해빙기나 이름철에 관계당국에서 이런 도로가 방치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한데요. 노면홈은 미리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고 바퀴에 강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조커 업쇼버가 파손되거나 타이어가 큰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타이어 내부가 파손된 상태로 고속도로 등에서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 타이어 파열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또 예기치 못한 노면홈을 만났을 때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등 또 다른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급격한 진로 변경이나 급제동을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대로 통과한 뒤에 타이어 등 자동차의 상태를 살펴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늘 사물에 민첩하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사물에 밝아질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무하고 일을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일을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2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2000년대 음악부터 최신 가요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바쁜 오전을 마치고 조금은 나른한 오후, 혹시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바로 라디오를 켜주세요. 웃음, 공감, 그리고 잠깐의 힐링까지 저희 희원이가 여러분들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성공 맛집 WBS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 해주세요.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3: 하긴이 묻기를, 끝내 의롭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자비가 되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의롭지 못한 사람을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으면 큰 경계를 써서 개과를 시키는 것도 자비니, 선악을 불고하는 자비는 참 자비가 아니오. 죄고를 방지해 주는 것이 곧 활불의 자비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34장 법문.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 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끗해.

0: electric shock.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내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2: 대산 종사 넝쿨 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고 뇌절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 그것은 마치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FM.
1: 부탄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가스 불이
2: 폭발을
1: 났습니다.
2: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 반복되는 가스 폭발 사고. 2025년 65건의 가스 사고 중 35%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고, 특히 주택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스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을 위한 예방법 알아볼까요? 매월 가스 검침은 기본. 가스 사용 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급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면 즉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이때 주방 환풍기나 전기 제품, 불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부탄가스 버너에는 너무 큰 용기를 사용하지 말고 부탄캔은 반드시 버너에서 분리해 보관합니다. 다 쓴 부탄캔은 흔들어 잔여 가스를 확인한 뒤 야외에서 가스를 완전히 빼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가스 안전으로 소중한 일상을 지키세요.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칠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시 3부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Hey, listen up.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 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사이를 말하는 거야. 시간이 너무 아까워.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있잖아. 죽기 전까지 즐겁게 살 것 같잖아. 이렇게 너에게 떼쓰는 나를 봐.

Vamos.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0: 이 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6: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7: 깜빡 말고 쾌팍시부.
6: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7: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6: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8: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9: 바삭해.
10: 맛있는 60개 치킨.
9: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0: 맛있는 60개 치킨.
9: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0: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9: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1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12: 제초제는 타타타.
13: 한얼 사이언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머리가 어지러우면 끝이 따라서 어지럽고 머리가 바르면 끝이 따라서 바르나니 그러므로 일체의 책임이 다 지도자에게 있나니라. 죄악이 중하면 하늘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공심이 지극하면 자연의 도움이 있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근편 25장 법문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한 세상 그렇게 사는 그 싫어도 한 세상 그렇게 사는 그 살다가 싫으면 해져도 좋고 살다가 싫으면 죽어도 좋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즐겁기도 한데

한 세상 그렇게 사는 그 싫어도 한 세상 그

그렇게 사는 그 싫어도 한 세상 그렇게 사는 그 살다가 싫으면

싱겁게 지난 수도 없는 것 그러자니 얼굴이 붉어진다 미워도 한 세상 그렇게 사는 것 싫어도 한 세상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한 제자 요첩기를 무슨 방법으로 수행해야 오욕을 다 없애고 수도에 전일하여 부처님과 같이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소원으로 돌려 키워서 거기에 마음이 전일하면 작은 욕심들은 자연 잠잘 것이요 그러하면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6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한 교도가 부부간에 불화하여 내생에는 또다시 인연 있는 사이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며 늘 남편을 미워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편과 다시 인연을 맺지 아니하려면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두지 말고 오직 무심으로 대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1장 말씀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431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 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도로 포장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움푹 파인 곳을 노면 홈이라고 합니다. 해빙기나 이름철에 관계 당국에서 이런 도로가 방치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한데요. 노면 홈은 미리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고 바퀴에 강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조커 옵셔버가 파손되거나 타이어가 큰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타이어 내부가 파손된 상태로 고속도로 등에서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 타이어 파열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또 예기치 못한 노면 홈에 맞았을 때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등 또 다른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급격한 진로 변경이나 급제동을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대로 통과한 뒤에 타이어 등 자동차의 상태를 살펴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정산종사 김정관에게 글을 주시니 동하고 정하기를 법도에 맞게 하라 하시미요. 이정화에게 글을 주시니 내 마음이 바르면 천하의 마음이 정으로 응하고 내 마음이 화하면 천하의 마음이 화로 응한다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40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군종의 시간. 음력 4월 8일인 내일은 원불교의 연원불인 석가모니불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원불교의 4대 경절 가운데 하나인 석존 성탄절, 부처님 모신 날입니다. 석존의 은덕과 대자대비심에 감사하면서 그 끝없는 은혜에 대해 생각해보는 하루, 더 기쁘게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5월 23일 군종의 시간 첫 곡입니다. 이선희 행복의 나라로.

5월 23일 군종의 시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민수입니다. 부처님 모신 날은 원불교 4대 경주에 들어가는 아주 기쁜 날인데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고요. 한량 없는 부처님의 은덕에 감사하는 그런 주말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종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의 일지에 이어서 생생한 군교와 뉴스를 전하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종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요. 문무대 교당에 계신 김혜련 기무님 만나볼게요. 아이유와 김창환이 함께했습니다. 너의 의미, 혁오, 톰보이 듣고 올게요.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종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당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문무대 교당에 계신 김혜련 교무님과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문무대 교당에서 교화하고 있는 교무 김혜련입니다.
0: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이제 여름에 가까워진 것처럼 이번 한 주 정말 무더웠었는데요. 잘 지내셨어요?
1: 네, 저는 이번 한 주 잘 보냈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올 여름도 엄청 덥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청취자 여러분 모두 다 건강 잘 챙기시고 무탈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0: 네, 교무님께서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무대 교당의 소식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은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알고 계실 3월 21일에 있었던 원불교 군종 승인 20주년 기념 대법회 그리고 종교인상 심화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불교 군종 승인 20주년 기념 대법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문무대 용사들과 함께 종교인성 심화교육도 진행했는데요. 화랑대교당뿐만 아니라 원남교당에서의 시간도 정말 의미 있고 좋았다는 우리 용사들의 소중한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3월에도 이렇게 큰 행사가 있었는데 4월에는 또 대각개교절 법잔치가 있었죠?
1: 네, 맞습니다. 대각개교절 법잔치의 일환으로 원불교 청년회에서 전국 청년 교리 퀴즈 한마당을 열었는데요. 저희 문무대 용사들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원불교라는 종교를 군에서 처음 만난 초심자들이지만 개인 시간을 활용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 덕에 개인전 2등, 단체전 3등, 백일장 특별상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0: 와, 진짜 정말 뛰어난 성적을 거두셨네요. 그 용사들 뿐만 아니라 교무님께서도 정말 기억에 많이 남으셨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좀 열심히 했었는데 예. 그래도 드레스 코드상밖에 수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올해에는 크게 진급한 느낌이어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용사들과 저에게 모두 공부심이 독려되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내년에 있을 퀴즈 한마당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때도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1: 네, 문무대는 1년에 1만 명, 육군 장교의 93%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3월에서 6월까지 학사사관, 간부사관, 의무사관, 군종사관, 전문사관, 각종 준사관들의 훈련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종실에서는 매 교육과정마다 신앙정신을 강화하는 교육과 유격이나 행군 같은 훈련 시에 위문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도 목사님, 신부님, 스님과 함께 종교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안전을 기원하는 기도 시 계속해서 함께 진행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제 그 6월까지는 한 달하고 조금 넘는 기간이 남았는데요. 이번 학기도 무사히 모든 훈련을 마무리할 수 있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런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같이 근무하는 신부님이랑 또 스님이랑 함께 전북 익산에 있는 원불교 성지를 다녀왔습니다.
0: 아, 네.
1: 가톨릭 신부님, 불교의 스님, 그리고 원불교 교무님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각전에서 같이 좌선도 하고요. 총부에서 같이 밥도 먹고 성지순례도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희들이 모두 옷차림도 다르고 뭐 믿음의 모양도 조금씩 달랐지만 그래도 성지의 고즈넉한 길을 함께 걸으면서 나눈 이야기들 모두가 한 곳으로 통하고 있구나 하는 것 느낄 수 있었습니다.
0: 네, 정말 종교는 다르지만 원불교 성지에서 함께 하신 모습이 멋지게 느껴집니다. 이런 교류를 통해서 앞으로 모든 군종교화가 더 크게 꽃을 피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문무대 교당의 소식들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김혜련 교무님께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법문 말씀 듣겠습니다.
1: 저는 오늘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6장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교만이 많으면 사람을 잃고 외식이 많으면 진실을 잃나니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버림이요 진실을 잃으면 자기를 버림이라. 이 두 가지를 잃고 도를 구함은 종자를 잃고 결실을 구하는 것 같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0: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법문 통해서 사람을 잃지 않고 진실을 잃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번 한 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여기서 끝인사 드릴게요.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교무님?
1: 저도 마음의 교만과 포장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가장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소박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일깨워주는 노래죠. 양희은의 참 좋다 신청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겸손과 진실이라는 좋은 씨앗 하나를 꼭꼭 심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문문의 교당의 생생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을게요.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문무대 교당에 계신 김혜련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세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89.7, 부산 경남 FM104.9, 대구 경북 FM98.3, 광주 전남은 FM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적재와 권진아가 함께했습니다. 빛나는 당신을 위해. 이어서 조이의 노래입니다. 그럴 때마다.

단종의 미니 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하츄투 하츄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스타일.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일지,

어느덧 세 번째 참가하는 원불교 청년 교리 퀴즈 대회. 앞서 두 번의 교리 퀴즈 대회에서 수상한 덕분에 이번에는 욕심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했다. 이번 교리 퀴즈 대회 준비는 전과는 다르게 방향을 잡았다. 교리를 암기하는 방식의 공부보다는 법문의 대의 요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 법문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공부를 하고 싶었다. 그렇게 왕산종보사님의 신념법문과 정전사요, 대종경 인도품 법문을 읽어내려갔다. 그러던 중 왕산종보사님의 신념법문 내용에 지혜의 빛은 어둠을 힘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그 자체를 녹여 밝음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작용이라는 말씀에 감동하는 날이 있었다. 내가 하는 공부를 지식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내 업장을 녹이는 지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깨달았다. 또한 대종경 인도품을 읽으면서는 인간으로서 할 도와 덕을 내 삶에 비춰보며 생활 하나하나를 대조해봤다. 준비하는 동안 매일의 일상이 공부로 다가올 수 있는 깨어있음을 느꼈다. 법문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며 공부하다가 어렵고 이해가 안 될 때는 남편과 문답하고 함께 고민하며 답을 찾아갔다. 그러면서 함께 공부하는 즐거움도 알게 됐다. 또한 암기 위주의 공부와 수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보니 오히려 공부가 그래서 머물지 않고 나의 일상과 함께하며 진급하는 재미도 느껴졌다. 교리 퀴즈 대회 당일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섰다. 우리 부송교당에서는 남편의 도움으로 이번에 전통 한복으로 단체복을 해입고 출전하게 됐다. 이날 날씨도 좋아서 같이 참여한 교당 교우님들과 한복을 입고 사진도 많이 찍으며 어사와 단체전, 개인전의 일정을 재미있게 보냈다. 대망의 수상 시간을 맞았다. 준비 기간 자체가 일상에서 공부가 됐고 대회 행사도 너무 재미있게 즐겨서 가벼운 마음으로 뒷자리에서 다른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앉아있었다. 그런데 어사와 1등으로 나의 이름이 호명됐다. 깜짝 놀람과 동시에 얼떨떨함을 감추지 못하며 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나에게 큰 의미다. 마음을 내려놓고 공부를 생활화하니 더욱 가깝게 찾아오는 우리의 교리. 수상을 통해 나의 공부가 큰 방향에서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해주는 평가의 시간이 된 것이다. 덕분에 교리 공부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알게 돼 좋았다. 꾸준히 공부하며 대종경 인도품 뿐만 아니라 본문들을 체득하기에 노력하며 진급하는 공부인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고자 한다.

원불교 신문에 실린 홍은빈 교도님의 글, 교리 공부, 실생활 활용을 준비하는 시간 함께 나눠봤습니다. 공부의 목적은 1등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깨닫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는 거겠죠? 오늘 그래서처럼 진정으로 이해하고 충분히 받아들일 때 진짜 공부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리 공부의 순수한 재미와 즐거움을 우리 군종의 시간 가족분들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옥상달빛의 노래입니다. 스케치북 듣고 올게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제8회 군종 콘텐츠 공모전이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선 오늘도 힐링 한 스푼을 주제로 다양한 군종 콘텐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권장하는 재미와 감동의 스토리 또는 군생활 가운데 힐링을 얻게 된 군종 활동에 대한 콘텐츠는 종교 부문에, 회복 탄력성 강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보람찬 군생활을 했던 경험, 그리고 전우회와 가족사랑 및 인성을 함양하는 내용은 선도 및 교육 부문에 출품하시면 됩니다. 제출 양식은 3분 이내의 뮤직비디오 또는 5분 이내의 드라마와 A4용지 3장 이내의 체험수기로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장병분들은 오는 6월 10일 수요일까지 국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하시고 영광스러운 수상에도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5월 23일 토요일 오늘 군종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우리들의 순간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충성!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 나는 적시로 초범 월성의 큰 지혜를 얻으려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해 이룬 것이요 사냐의 대지도 작은 먼지에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거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 적공을 합해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44장 말씀입니다.
4: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1: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근본에 힘써야 끝이 잘 다스려지나니 육근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며 처세의 근본은 신용이요 권리와 명예, 이욕 등은 그 끝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주어진 복도 다 차지하지 못하면서 남의 복까지 넘보고 간섭하는 사람이 많나니 주어진 복을 알아 온전히 차지하려는 사람은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으려니와 자기 일이 바빠서 남의 일을 간섭할 여유도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2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인은 상대의 잘못까지도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포용하는 사람이요. 중인은 자기 책임을 깊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소인은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경계를 피해 조용한 곳에서만 마음을 길들이려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함과 같나니 무슨 효과를 얻으리요. 그러므로 참다운 도를 닦고자 할진대 오직 천만 경계 가운데 마음을 길들여야 할 것이니 그래야만 천만 경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50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도로 포장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움푹 파인 곳을 노면 홈이라고 합니다. 해빙기나 이런철에 관계 당국에서 이런 도로가 방치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한데요. 노면 홈은 미리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고 다큐에 강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조커 업쇼버가 파손되거나 타이어가 큰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타이어 내부가 파손된 상태로 고속도로 등에서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 타이어 파열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또 예기치 못한 노면 홈에 맞았을 때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등 또 다른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급격한 진로 변경이나 급제동을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대로 통과한 뒤에 타이어 등 자동차의 상태를 살펴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하여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을 때에는 그 일을 잘 해보려는 성의가 계속되다가도 중간에 혹 한두 번 실수를 하고 보면은 그만 본래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되는 대로 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은 마치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 옷을 조심하여 입다가도 때가 묻고 구김이 지면 그 주위를 놓아버리는 것과 같나니 모든 일을 다 이와 같이 한다면은 무슨 성공이 있으리요? 오직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혹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전감삼아 미래를 더욱 개척은 할지언정 거기에 뜻이 좌절되어 당초의 대중을 놓아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이러한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가 도리어 큰 성공의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도품 3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학인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FM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 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 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히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저 하늘과 땅을 보고 저 바다를 보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정산종사 법어 공도편 3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9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움에 세 가지가 있나니 알지 못하되 묻기를 부끄러워함은 우치요 나타난 부족과 나타난 과오만을 부끄러워함은 외치요 양심의 대조에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의로운 마음을 길이 챙김은 내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68장 법문입니다.

0: 것처럼 내가 촌스럽고 어설프게 털어놨잖아 고백 분명히 기억나 네 얼굴에
1: 붉은 꽃이 활짝 피었던 것
0: 조명 때문에 한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치에 통달하고 망념이 없어지면 이것이 다시 없는 낙원이니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원리를 미리 알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리라.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0: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인간 만사를 작용할 때 그 일 그 일에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 의견 교환하기를 힘쓸 것이요. 셋째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나는 곳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요. 넷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하기를 힘쓸 것이요. 다섯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을 다 마친 뒤에는 과거 모든 도학과의 경전을 참고하여 지견을 넓힐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성인도 시비나 증에는 있으나 오직 공을 표준하여 시비를 가리고 끌림없는 마음으로 증예를 하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0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는 데에 노력할지어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말씀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저 사람의 환경이 좋을 때에는 아첨하고 낮을 때의 모멸함은 소인의 일이니 저 사람의 환경이 낮을 때에 더욱 정의를 잃지 않는 것이 군자의 이예요. 이해를 따라 의리를 잇거나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예를 행하고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예를 폐하는 것은 예의 본의를 알지 못함이니 이해와 은현을 막론하고 의리와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 예의 본의를 알아 행하는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참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한 일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7장 법문입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본래 재질이 둔하고 또 공부해온 시일이 아직 짧아서 성취의 기한이 아득한 것 같사오니 어찌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의 공부는 원래 재질의 유무나 시일의 장단에 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 정진하고 못하는 데에 큰 관계가 있나니 누구나 신분 의성만 지극하면 공부의 성취는 나를 기약하고 가히 얻을 수 있나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방송입니다. WBS 원음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기원전 560년경에 태어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을 불교적 관점에서, 원불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엔 부처님과 대종사님이 나란히 떠오르니 말입니다. 어쩌면 부처님의 지혜는 종교적인 것이라기보단 우리 삶의 갈피갈피마다 깃들어 있는 현실적인 깨달음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두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에 유아 독존이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원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여벌을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서품 2장입니다. 대종사 대각을 이루신 후 모든 종교의 경전을 두루 열람하시다가 금강경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서가모니 불은 진실로 성인들 중에 성인이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도를 얻었으나 발심한 동기로부터 도 얻은 경로를 돌아본다면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 많으므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정하노라 하시고 장차 회상을 열 때에도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 하시니라.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스스로에 의지하며 살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진리에 의지하라. 부처님의 말씀 마음에 묵직하게 새기겠습니다. 영화 리틀 부다 테마입니다. 류이치 사카모토의 곡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로운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5월은 감사와 보은의 달입니다. 가정에서는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해온 부부간의 고마움을 전하는 보은의 달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와 교당에서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스승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한 달이 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대종사 원불교 개교 당시의 시국을 살펴보시고 그 지도 강령을 표로서 정하시기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서품 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반야 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옹계공도일체고 액사리자색뿌리공 공부리세

안여바람일 따주 즉슬 주알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사은님의 은혜 속에 지난 일주일을 원만히 보내었고 오늘 원음방송 TV 예회를 맞이하게 되오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일찍이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신 후 그 발심한 동기와 도 얻은 경로가 과거 부처님과 부합된다 하시며 석가모니 부처님을 연원불로 정하셨나이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이론의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저희 모두는 석존 성탄절을 기념하며 각자의 서원의 등불을 밝히옵나니 부처님의 자비와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십이이해의 일로서 운전해 간다고 하셨나니 인과 보응의 이치를 알아서 육근을 잘 사용하여 복락을 장만하게 하옵시고 꾸준한 사막 공부로 고락의 원인을 알아 경계를 당할 때마다 세우고 제거하고 돌리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여 본래 자성 자리를 떠나지 않는 공부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의 마음 속에 피어나는 상생과 평화의 기운들이 더 큰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은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파란고의 일체 생명이 광대무량한 낙원에서 살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제1서품 15장 전서 102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우리가 배울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요 후진을 가르칠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니 그대들은 먼저 이 불법의 대의를 연구해서 그 진리를 깨치는 데에 노력하라. 내가 진작 이 불법의 진리를 알았으나 그대들의 정도가 아직 그 진리 분석에 못 미치는 바가 있고 또는 불교가 이 나라에서 여러 백년 동안 천대를 받아온 끝이라 누구를 막론하고 불교의 명칭을 가진 데에는 존경하는 뜻이 적게 된지라 열리지 못한 인심에 시대의 존경을 받지 못할까 하여 짐짓 법의 사정 진위를 물러나고 오직 인심의 정도를 따라 순서 없는 교화로 한갓 발심신앙에만 주력하여 왔거니와 이제 그 근본적 진리를 발견하고 참다운 공부를 성취하여 일체 중생의 해, 복 두 길을 인도하기로 하면 이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불교는 장차 세계적 주교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미래의 불법은 재례와 같은 제도의 불법이 아니라 사농, 공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또는 재가 출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이 될 것이며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갓 국한된 불상에만 귀의하지 않고 우주 만물 허공 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므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잘하면 그것이 곧 불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불법 공부를 잘하면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또는 불공하는 법도 불공할 처소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하는 이의 일과 원을 따라 그 불공하는 처소와 부처가 있게 되나니 일이 된다면 법당과 부처가 없는 곳이 없게 되며 부처의 은혜가 화피, 조목, 뇌급 만방하여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불국토가 되리라. 그대들이여 시대가 비록 천만 번 순환하나 이 같은 기회 만나기가 어렵거늘 그대들은 다행히 만났으며 허다한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드물거늘 그대들은 다행히 이 기회를 알아서 처음 회상의 창립주가 되었나니 그대들은 오늘에 있어서 아직 증명하지 못할 나의 말일지라도 허무하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지도에 의하여 차차 지내가면 멀지 않은 장래에 가히 그 실질을 보게 되리라.

0: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조덕상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법문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그립습니까? 요즘 문득 떠오르는 사람, 혹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어떤 시간, 혹은 아니면 이루지 못한 어떤 마음, 그런 게 하나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대종사께서는 불교가 장차 세계적 주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법을 그 연원에 두고 있으며 부처님을 연원불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불보살, 법신불, 불성, 신불, 이런 단어들은 불교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불교는 유교와 도교, 그리고 다양한 전통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교법의 총설에서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종교들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좋은 가르침은 주저하지 않고 수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원불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불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깨달음, 수행, 해탈. 저는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분명 불교는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곁에 불교의 모습을 보면 그 오랜 역사를 관통하는 단어를 떠올려 본다면 저는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처님은 인도에서 태어나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이후에도 사람들은 부처님을 동경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등장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탑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탑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 또그 다보탑을 마주보고 있는 석가탑. 이렇게 우리나라의 탑은 단순히 높이 쌓아올린 돌이 아니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탑은 화려하고 또 어떤 탑은 단정합니다. 이러한 탑이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천 년이 넘는 시간을 그 자리에 조용히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달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부처님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추모하는 탑, 이탑 주위를 도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걸 탑돌이라고 하죠. 그런데 탑돌이를 할때 혹시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 아십니까? 전통적으로 도는 방향이 있습니다. 탑을 두고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입니다. 원불교 중앙총부에는 대종사 성탑이 있습니다. 원불교인들에게는 대종사님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이 담겨 있는 탑입니다. 이 탑을 둘러싼 주위로 대종사님의 일대기 역사를 안내하는 대종사 십상이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 십상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게 되면 자연히 시계 방향으로 탑을 돌게 됩니다. 대종사께서는 이 탑돌이에 대해 제자와 함께 문답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사원의 탑을 많이 돌면 죽은 후에 왕생극락을 한다고 하는데 신자들이 탑을 돌며 예배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실로 그러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돌로 만든 탑만 돌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수화풍으로 모인 우리 육신의 탑을 우리 마음이 항상 돌아서 살피면 극락을 투영할 수 있다는 뜻이니 몸이 돌로 만든 탑만 돌고 육신의 탑을 마음이 돌 줄 모른다면 어찌 그 참뜻을 알았다 하리요. 그렇습니다. 탑을 돈다는 것은 형상에 탑을 도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넘어 그 가르침을 내 삶에서 내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탑돌이는 발로 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으로 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뜻을 원불교에서는 공도자 숭배라고 합니다. 세계와 사회, 국가와 교단을 위해 몸을 바쳐 노력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분들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공도자 숭배라 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 성탑이 있는 원불교 중앙총부를 원불교 익산 성지라고도 부릅니다. 전북 익산에 위치하고 있는 이 익산이라는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불교 유적이 있습니다. 바로 미륵사지입니다. 미륵사지 석탑 한번 가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백제, 신라, 고구려의 삼국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죠. 이 삼국시대에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습니다. 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 백제의 무왕은 이곳 익산에 미륵사라는 절을 세웠습니다. 그럼 왜 세웠을까요? 삼국유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제 무왕과 왕비가 미륵산 아래 연못을 지나가다가 연못 속에서 미륵 삼존불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왕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륵사를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백제의 사찰은 보통 일탑, 일금당입니다. 탑이 하나, 부처님을 모신 금당이 하나, 이렇게 해서 세트를 이루어 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가람 배치는 일본에서도 확인됩니다. 일본의 가장 오래된 사찰 중 하나로 알려진 호류지. 이 사찰에는 목조로 건립된 일탑, 일금당 구조가 보입니다. 아마도 백제의 일탑, 일금당 구조가 일본으로도 전해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륵사지는 이러한 일반적인 형식과 같으면서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륵사지는 탑이 세 개입니다. 금당도 세 개입니다. 삼탑, 삼금당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 개의 사찰이 나란히 배치된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륵사지 석탑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돌로 만들어졌지만 목탑의 구조와 기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 연구에 따르면 아마도 9층 탑으로 그리고 높이가 26m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거대한 석탑만 보아도 미륵사지가 얼마나 큰 탑이었는지 그리고 미륵사지가 얼마나 미륵사라는 절이 얼마나 큰 절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 사찰에 가면 우리는 언제나 부처님 불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실 불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 약 500년 동안은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를 무불상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불상이 하나 둘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눈으로 부처님을 뵙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쌓여 부처님의 모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실제 얼굴을 정확히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각 나라 사람들의 얼굴을 닮은 불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상은 한국 사람처럼 생기고 태국 불상은 태국 사람처럼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움이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처님을 눈으로라도 만나고 싶은 마음, 그 심정이 쌓여 문화가 되고 불상이라는 형상이 된 것입니다. 불상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불상이라는 형상을 통해 본질을 만나야 하는데 형상 자체에 머무르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원불교의 혁신입니다. 원불교에서는 불상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935년에 대종사께서는 조선불교 혁신론을 쓰셨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불교가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등상불 숭배에 치우쳐 있어서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점을 바꾸었으면 한다. 그렇게 해서 제시한 것이 바로 등상불 신앙을 불성 일원상 신앙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이 문제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법신불 일원상입니다. 형상이 아니라 본질을 바로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둥글고 비어있고 바르며 또한 일원상의 수행과 일원상 법어에서는 원망 구족하고 지공 무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입니다. 대종사께서는 1916년에 대각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대각을 이루자마자 곧바로 일원상을 제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일원상을 상징하거나 언급하는 다양한 표현과 설명은 하셨지만 지금과 같이 공식적으로 일원상을 대각전에 모시고 일원상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일원상을 봉헌하고 일원상이라고 부른 것이 언제일까요? 1935년입니다. 대종사께서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행하신 기간이 약 2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보죠.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그 깨달음을 가장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고민하신 시간이 또한 약 20년이었습니다. 그러한 성찰과 준비 끝에 1935년 일원상을 공식적으로 봉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인 원기 23년, 1938년이죠. 이때 원불교에서 매일 독경하는 일원상 서원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께 일원상은 당신의 깨달음만큼이나 깊은 성찰과 자비의 결실입니다. 깨달음 이전 20년의 수행이 있었고 깨달음 이후 역시 20년의 자비의 시간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일원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깊은 뜻을 지닌 일원상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면 좋을까요? 대종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원상을 늘 가지고 다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 어느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좋은 분들을 만나면 염주를 하나씩 선물하는데 염주를 선물하면 그것을 꼭 그분이 하신 말씀이 빼다지 서랍에 넣어 보관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주를 준 뜻은 그것을 돌리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본성을 회복하는 공부가 되게 하는

이런 쌍을 모본하라. 이런 법문을 대종사님께서 하셨는데요. 그곳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거든 그 일원상을 조그만하게 하나씩 만들어서 몸에다 지닌다든지 벽에다 붙이든지 하고 행주자와 어묵동전 간에 오직 일원의 그 텅 빈 자리만을 생각하여 사심과 잡념을 떼어버려라. 그런다면 곧 일원상을 채받는 것이 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일원상을 늘 가지고 다니라. 이는 마음에 담고 살라는 뜻입니다. 앉아있을 때, 걸어갈 때, 말할 때 늘 그 공하고 둥근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종사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일원상을 대할 때마다 마치 부모의 사진과 같이 숭배될 것이니 부모님 사진을 보면 사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부모님의 삶과 부모님과의 사랑 그리고 그 기억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움입니다. 여러분, 그리움이라는 말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림이라는 말의 뜻을 먼저 알면 그리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화선지나 도화지, 캔버스에 뭐 연필이나 붓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면 그걸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그림을 마음으로 그릴 때 그걸 그리움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그래서 글, 그림, 그리움 이 세 단어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엇을 가장 많이 그리고 계십니까? 지금 마음속에 많이 그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 설교의 제목이 그리움의 일원상입니다. 그렇다면 일원상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진리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본래 나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맑고 바른 마음을 다시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보라는 화두를 삼으라고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대종사께서는 이런 상을 대할 때마다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의 삶을 배워나가는 화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화두를 드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두라고 하면 왠지 특별한 공부를 하는 것 같고 전문적인 수행자만이 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치는 것, 이건 마치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상사병처럼 사무치는 것, 그것처럼 일원상 진리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한 것, 그래서 마음으로 일원상을 그리며 일원상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일원상 공부입니다. 일원상의 마음 공부입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어느 시집의 제목입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여러분, 일원상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교당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우리 마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워해야 합니다. 대종사께서는 일원상을 화두로 삼고 수행의 표준으로 삼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결국 한 가지입니다. 일원상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움의 일원상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각컨대 불교의 시작 또 그리움이었고 불탑도 불상들도 모두 그리움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일원상을 통해 다시 그리움을 배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그립습니까? 그리고 무엇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이론상을 마음에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진리를 마음에 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집이 성스러운 법당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고귀한 부처님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일상의 수행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는 경계를 지내고 나야 자신의 실력을 알 수 있으며 없던 힘이 생겨나기도 하고 있던 힘이 더욱 강해지기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5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밝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교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반갑습니다.
2: 아, 반갑습니다.
1: 제8조 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2: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지적으로 밖으로부터 법을 배우지 않아요.
1: 네.
2: 과학적인 학문도 배우지만은 원불교 특히 종교가에서는 법으로 배운다 말이죠.
1: 네.
2: 법으로 배우고도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 것이 있고 법으로 배우고도 지각으로 열리지 못하는 것이 있고 느낌으로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요. 그 이제 근본부명인데 부명 가운데서도 근본부명이에요.
1: 근본부명. 어.
2: 우리가 그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불신탐욕나우 이 불신탐욕나우가 마음에 갈무져 있으면은 배워도 배운 것이 헛것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각성시켜서 그 각성한 것으로 실전에 옮겨져야 이게 진정으로 배운 것이 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위선이 될 수가 있고 형식에 그칠 수가 있고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면 죄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은 배우는 것이 오히려 암초가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이 일어나고 상으로 인해서 자기가 전복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배운 것이 배우지 아니한 것보다는 낫지요. 그 총사님 말씀이에요.
1: 네네.
2: 배워서 아는 것이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는 낫다. 그 이유를 설명하실 때 그가 후일에라도 정신적인 신심이 솟아나고 새로운 각성이 생기면 아는 것이 기초로 돼서 수행이 옮겨지는데 진정 아무것도 모르면 그럴 까닭도 없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같이 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배우고도 배우는 것을 스스로 굴려서 참 굴리는 것이 묘하거든요. 과학자도 말이죠. 유명한 것을 발명할 때에는 새로운 것을 발명한 것이 아니래요. 아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실험할 때,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실험할 때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발견돼가지고 발명품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법을 굴릴 때 실천을 해보고 실천을 해보고 잊어버렸던 것을 또다시 암기해보고 외워보고 상념에 두어보고 이렇게 굴리고 굴리면서 그러면서 깨달음이 생기거든요. 그 자기를 자기가 자기를 가르친다는 말이 무슨 뜻이 무엇인가 하면 네 것을 만들어라고 해요. 알물, 알매 그치지 아니하고 수행자 본인의 것을 만들어라. 그것이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자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자각. 자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1: 우리 속담에도 댓글 배워서 그렇죠. 말글 쓰는 사람이 있고.
2: 그렇죠.
1: 말글 배워서 댓글 정도밖에 못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배웠던 것을 좀 일치시키는 그 작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2: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1: 네.
2: 그림자가. 사람들은 일생을 살 때 자기의 자취, 내가 일생 동안 해서 무슨 자취를 남길 거냐, 업력을, 업보를, 그걸 남길 거냐 하는 것을 중요시 하는데, 수도인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그림자다 이 말이죠. 실제로 지금 사실은요 과거 현재 미래의 3세를 말하지만은 우리 수도인에게는요 3세가 없는 것이에요. 현재가 3세예요.
1: 네.
2: 그런 심경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말씀이죠. 네. 그래서 배우는 것을 축적하는 것은 네.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자 이런 뜻으로 배우는 사람이 많아요.
1: 네.
2: 배우는 것으로 내가 깨달아서 내 것을 만들자 이런 뜻보다도 배우는 것을 남에게 가르치자 이런 그런 방법적으로
1: 네, 네, 네.
2: 알기 쉽다 그 말씀이죠.
1: 네.
2: 그러면 헛바퀴 돌죠. 네. 그렇게 되면 수행자의 본질을 상실한 것이 되고 그저 알기 쉬운 말로 쪽하면 입맛이라는 말이 있어요.
1: 네, 네, 네.
2: 저 상대방이요. 금방 알아차려요.
1: 네, 그렇습니다.
2: 저분이
1: 네.
2: 아는 것을 말하는 사람인가 네. 아는 것을 굴려가지고 깨달은 것을 말하는 네, 사람인가 네. 또 실천하면서 말하는 사람인가 알거든요.
1: 아, 요즘 영험스럽습니다.
2: 아 네, 그렇고 네. 말고요. 이런 이렇게 밝은 세상에 그러니까 문명한 세상이죠. 이렇게 밝은 세상에
1: 네.
2: 아는 것만 주제삼아서 사용하는 것은 이미 상이 가리운 거란 말이죠.
1: 네, 네, 네.
2: 벌써 수행자가 상이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1: 예, 그래서 아무튼 살아있는 마음으로 이를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오. 그 중요한 법문이니까
2: 매우 중요한 법문이죠.
1: 크게 받들고 자, 제 9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9조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오. 네, 그렇습니다.
2: 그러죠. 원망하는 일이 큰 일이죠.
1: 네.
2: 그 원물교 수행 그 표준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아닙니까?
1: 네.
2: 원망하는 거. 이건 허물을 밖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1: 네.
2: 잘못됐을 때 그 허물이 저쪽에 있다.
1: 네.
2: 저쪽이 잘못됐으므로 내가 잘못했다. 저쪽이 잘못했으므로 내가 손해를 봤다. 아, 이렇게 본단 말이죠.
1: 네.
2: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88이에요.
1: 아직 팔팔합니다.
2: 그러니까 팔팔한 일 못해. 네. 자연히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몸이 쇠약해지고 몸이 쇠약해지니까 모든 게 떠나더만. 사람도 떠나고 환경도 떠나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감이 들더라고요.
1: 그게 성주 괴공 괴굽의 특성입니다.
2: 그런 감이 들어서 이렇게 된 신상에서 감상이 둘이 있어요. 감상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다 내 잘못이었구나.
1: 네.
2: 그런 감상이에요.
1: 네, 네, 네.
2: 모두가 다 내 잘못이었구나. 그런 감상을 얻게 되면서부터 참 그 원망할 일이 없더라고요. 원망할 일이 없어. 우리는 항상 수행자다 그런 입장이 살아야 돼요.
1: 네.
2: 그냥 나는 생활인이다 그런 입장이 아니고
1: 네.
2: 너하고 나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1: 네.
2: 너하고 나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수행자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원망할 일이 없어지죠.
1: 네, 혹시 그 절대적인 진리에 자업자득을 인식하면 좀 어떨까요?
2: 아, 그 좋은 말이죠.
1: 그렇죠.
2: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한다는 것은
1: 네.
2: 벌써 스스로가 인과의 원리를 매헌 것이죠.
1: 네.
2: 그 인과의 원리에 대해서 박지 못하여 소견이 박지 못함으로 그리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1: 무명 속에 있으니까.
2: 네. 먼저 항상 자기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 네.
2: 먼저 자기 마음을 수행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1: 네네네.
2: 기본적으로 그래요.
1: 네네네네.
2: 수행자는 네네. 수행자는 먼저 자기를 살필 것이요 하는 것이 기초예요.
1: 네.
2: 그래야 자기 공부가 되지요. 이 세상은요 다 지내보면
1: 네.
2: 험한 거예요. 한말로 말해서 세간사는 험한 것이에요. 그건 왜 그것을 험한 거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싫다운 것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1: 네.
2: 싫다운 것을 안으로 지각하지 못하면 세상 험한 거다고 하는 네. 말이 허울 좋은 구실이죠. 네. 세상에서 살다가 실패하고 낙후되면 세상은 험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네. 실질적으로 세상이 험한 거라는 말은 안으로 허망하지 아니한 영원 무결한 네. 그런 실다운 것을 찾았기 때문에 아 세간사라는 것은 참 허망한 것이로구나 그걸 네. 아는 것이지요.
1: 네, 네, 네, 네.
2: 그래서 그 수행자의 출발점은 네. 기조가 다르다.
1: 네.
2: 수행자의 입장에서 항상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
1: 네, 네, 네.
2: 그런 생각을 가져요.
1: 그 공자님 말씀에도 창장의 물이 맑으면 갓 끈을 씻고 창장의 물이 탁하면 발을 씻는다.
2: 예.
1: 그것은 다 물이 물이 자초한 일이다. 그런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오. 일단 내가 문제지. 절대적으로 내가 문제지. 그 문제가 상대편에 있진 않다. 요즘 그 무슨 일을 지내고 나면 그런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때입니다, 또.
2: 그러지. 우리는 네네. 항상 그 개벽주의예요.
1: 네네네.
2: 특히 우리 온불교는 개벽사상이잖아요.
1: 네네네.
2: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네네. 개벽하자.
1: 네네.
2: 이거는 물질이 개벽된다는 말은 세상이 개벽되니
1: 네.
2: 세간사가 늘 변하고 있으니 요새는 참 조금만 눈 감으면 다른 세상이에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1: 그렇죠? 쌍둥이도 시차가 있다. 그런 말이 적용되는
2: 때입니다.
1: 네네네.
2: 그런데 참 정신 차려
1: 네네.
2: 공부해야지.
1: 네.
2: 그렇지 않으면 제자리 머물든지
1: 네.
2: 그렇지 않으면 낙포든지
1: 네네.
2: 그렇다 말이에요.
1: 자,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 네.
1: 다른 사람이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림을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안 드러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 것은 감춰놓고.
2: 그 대종사님 법문에
1: 네.
2: 저 등불을 보라.
1: 예.
2: 저 등불이 밖으로는 저렇게 밝은데 제 등 밑은 저렇게 어두우고.
1: 네.
2: 그걸 화두 삼아서 법설한 일이 있었어요.
1: 네, 네, 계십니다.
2: 그래서 지각 있는 사람 대답해 보라.
1: 예.
2: 그때 주사님이 대답했죠, 아마?
1: 네.
2: 등불인 대가 있어서 안으로 어둡고, 밖으로는 가리움이 없어서 밝다, 그런 응답을 했던 일이 있어요.
1: 네.
2: 그렇지, 우리는 이 육군이라고 하는 의식, 생각하는 의식,
1: 네.
2: 또 말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육군. 이 육군이라고 하는 가리움이 있거든요. 우리 영혼이, 우리 성품이, 우리 정신이 본래 육군의 가리움 속에 들어앉았다 말씀이죠. 그 영향을 많이 입는 거예요. 영향을. 그래서 밖으로는 밝아요. 안으로는 육군의 허물이 있어가지고 육군의 상에 가려워가지고 자기 자신을 어둡단 말이죠.
1: 네.
2: 자기 자신을 못 보고 밖으로 보는 것은 육군이 가려우들 안 해요.
1: 네.
2: 그냥 보이잖아요.
1: 네.
2: 안으로는 가려우고 그런 탓으로 밖으로 보는 것은 시비가 분명해요.
1: 네, 그렇습니다.
2: 잘한다, 잘 본다.
1: 네, 네, 네. 밖으로 보니까.
2: 아, 그런데 자기 자신의 시비는 잘 모르고 알더라도 가려우려고 하고 알고라도 소문나까 무섭게 그냥 막 감추려고 하거든요. 네. 그것이 거의 본능적으로 그런 심지를 갖고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고 수행자는 특히 그런 마음을 배제해라. 안으로 자기 잘못을 수치스럽게 알고 감추려고 하고 밖으로 다른 사람의 그런 것을 드러내므로써 네. 자기가 잘난 체를 나오고
1: 네.
2: 그런 아주 어리석은 그런 그 태도를 갖지 말라. 수행자는 그걸 고쳐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1: 네.
2: 왜냐하면 남는 것은 내 마음밖에 안 남아요.
1: 네.
2: 이 육군은 초토화돼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1: 예.
2: 세간사도 없어지는 것이고
1: 네.
2: 본래 허무하고 흔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1: 예, 예, 예.
2: 본래 없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그것을 밝히고
1: 네.
2: 본래 있는 것은 잊어버려가지고 본래 있는 것
1: 찾을지도 모르고
2: 자기 양심,
1: 있는지도
2: 자기 신성
1: 모르고.
2: 있는지도 모르고 네. 잊어버린다 말씀이죠. 그건 밝힐 줄을 모르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1: 그렇습니다.
2: 참 네. 어리석은 일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참 지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일은 알고도 모른 채 하고 또 요즘은 그러잖아요. 알고도 다 모른 채 해버리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밝힐 네네네. 겁니까? 그렇게 시비를 밝혀라 다 그러거든요. 근데 시비를 밝히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1: 네.
2: 안 밝히면 세상이 어두워져 버려요.
1: 그런데 네. 그 시비를 밝히는 거하고 잘못을 드러내는 거하고의 차이가
2: 있죠.
1: 어떻게 있을까요?
2: 그러니까 옛날 말씀에도 시비가 있거든 법에 호소해서
1: 네.
2: 법에 호소해서 하도록 해라.
1: 예.
2: 그걸 내가 밝히려고 하지 말고
1: 네네.
2: 법에 호소해서 공적으로 해결해라 그 말이죠.
1: 네네.
2: 이 공중사회에서
1: 네.
2: 잘못이 있는 것은 공도사회에서 해로운 것이니 네. 제거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1: 네네네.
2: 그 시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회에서 유해로운 것이니까
1: 예.
2: 제거하려고 그걸 밝히는 거거든요. 그 잘못했으니 고쳐라
1: 네.
2: 이러는 것이거든요.
1: 네네네.
2: 그 잘못했으니 고쳐라 이건 정당한 거예요.
1: 네네네.
2: 그런데 그것을 함으로 해서 자기가 드러나는 줄 알고
1: 네.
2: 그렇게 된다면 참 수행자로서 할 일이 아니지요.
1: 네,
2: 그러니까
1: 네, 네.
2: 오히려 반대로 그 일을 보면 우선 나부터 고쳐라. 그리고 그 일은 공회 회사에 법에 맡겨서 처리해라.
1: 네.
2: 이렇게 하는 것이 공소정신인 것 같아요.
1: 예, 예, 예.
2: 그 일을 그냥 포양해갖고 그냥 저 사람 나로 쳐내놓고
1: 네,
2: 나는
1: 네.
2: 드러내고 오려고 하는 그런 심리 속에서
1: 네.
2: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1: 예, 예. 그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여류 시인이 그 일평생 착 습작을 해오다가 99세에 등단 99세 100세 사이에 등단을 했어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늙으면 아는 것을 물어도 대답하지 마라. 시비에 엉키지 마라 그런 얘기도 같기도 하고 시비를 가리지 말라 그런 얘기도 같기도 한데
2: 그럼 대답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
1: 아 그냥 본인이 판단하기를 기다려야지. 그런데 대인전문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앉기만 하면 남의 시비를
2: 그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1: 앉기만 하면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아유 가치도 그렇고 아는 자녀 또 앞에 분이 또 너무 무색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는 야 이거 내가 같이 궁장을 맞춰야 될까? 아니면 근다고 해서 법으로 이렇게 훈계하거나 고쳐질 만한 그런 입장도 아니거든요. 피해자니 그렇고 마음이 좀 아픈 때가 있고 몇 년을 가도 누구 이렇게 얘기나 흉을 보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또 도반이 있어요. 야 대단하다. 몇 년을 이렇게 같이 만나서 같이 얘기 밥 먹고 어쩌고 해도 누구 잘못했다는 얘기를 전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좀 크게 본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 자기 그름을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주는 말것의 방점을 찍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그렇게
1: 해요. 제 11조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을 견문하여 세상에다 포양하며 그 잘된 일을 잊어버리지 말 것이오. 앞에 좀 상반된 것인데.
2: 그 잘된 일.
1: 네네.
2: 또 잘못된 일.
1: 네네.
2: 그 잘못된 일과
1: 잘된 일은
2: 그렇습니다, 지금.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1: 아, 네네네.
2: 그 잘못된 일에도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있고,
1: 네.
2: 잘된 일도,
1: 네.
2: 그 잘된 일의 원인과 과정이 있다 말씀이죠.
1: 네네네.
2: 그거를 잘 배워야 돼요.
1: 네.
2: 그거를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 원인을 알면서도 과정을 소홀히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1: 예.
2: 원인을 잘 몰라가지고,
1: 네.
2: 몰라가지고,
1: 네.
2: 그 일을 대처하는 능력이 네. 아주 빈약할 수도 있고,
1: 예.
2: 우리 가령 교화 문제를 한번 얘기해 봐요.
1: 예.
2: 나는 우리 원불교가 중흥되려면,
1: 네.
2: 지금은요, 아주 노대 종교,
1: 네.
2: 불교나 천주교 같은 큰 종교도,
1: 네.
2: 우리 종교가 앞으로 망할 거냐, 흥할 거냐 하는 것을 걱정하는 시대가 왔어요.
1: 네.
2: 실제로 그래요.
1: 네.
2: 왜냐하면 시대가 그만큼 많은 변화를 급속도로 하고 있어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적응을 잘 못하고
1: 네.
2: 변신할 줄 모르면
1: 네.
2: 쇠퇴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1: 예, 예. 네.
2: 우리 원불교가 중흥하려면
1: 네.
2: 일선교화,
1: 네.
2: 가장 뿌리를 이루고 있는 아주 작은 교당의 교화.
1: 네.
2: 그 작은 교당의 교화가 살아나야
1: 예.
2: 원불교가 중흥이 되지.
1: 예.
2: 대중사님 말씀이 있잖아요. 법의 해명.
1: 네.
2: 법의 해명을 전하는 사람이 회상을 일으키는 사람이지.
1: 네.
2: 건물이나 이렇게 풍요로운 재물이나 형식 가지고 교단이 크는 건 아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있잖아요.
1: 네, 네.
2: 그와 같이 교단의 발전을 물량적으로 보거나
1: 네.
2: 형식에 의존한다면 또 비교급,
1: 네.
2: 비교급에 의지한다면 이건 큰 실책이에요.
1: 네.
2: 이거 뭐 사회의 눈은 번개 눈이에요.
1: 네, 네.
2: 사회는 어리석은 것 같아도 아주 밝아요.
1: 아, 그러면요.
2: 그러니까 아주 저변에 있는 교화가 흥륭하지 못하는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1: 예.
2: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1: 예.
2: 그걸 분석할 때
1: 예.
2: 과연 우리가 중앙총부에만 힘써야 되겠는가?
1: 예.
2: 오히려 중앙총부가 아니고
1: 네네.
2: 중앙총부라는 건 뭐하는 것이냐? 교당 교화를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이냐?
1: 예.
2: 교무님이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겠는가?
1: 예.
2: 교무님이 어떻게 하면 일상수행의 품행을 잘 지킬 수가 있겠는가?
1: 예.
2: 어떻게 하면 소신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뚫고 나갈 수가 있겠는가?
1: 네. 네.
2: 이런 의지력을 줄 수 있겠는가?
1: 예.
2: 이런 거를 자꾸 개발하고 연구하고 풍요하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원부가 발전하지.
1: 예.
2: 잘 해봐라. 그것으로 이제 중앙총부가 확대되어서는
1: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2: 아니죠. 네. 그렇게 되면 허물어지기,
1: 네.
2: 허물어진다 말씀이죠.
1: 예, 예.
2: 성장하는 것 같으나 허물어진다.
1: 네, 네.
2: 저는 신조가 그래요.
1: 네.
2: 그와 같이 원인 파악을 잘해야 돼요. 나는 한참 젊었을 때 그때도 그냥 교화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던 때가 있었어요.
1: 네.
2: 나도 교화를 잘 모든 사람 중에 하나지만
1: 늘 교화 문제는 대두되고 있습니다.
2: 대두되고 있어요?
1: 네, 네, 네.
2: 원인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열성. 열성이 부족하니까 그렇지 않냐? 열성을 살려야 되지. 원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 그러나 그 열성을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2: 그러니까 말이죠. 열성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은 잘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원인 분석에 있어요.
1: 네.
2: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1: 네, 네, 네.
2: 왜 안 되는가의 원인. 이거를 잘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거를 지원을 해야 돼요.
1: 그렇습니다.
2: 자꾸 지원해야 돼요.
1: 네, 네, 네.
2: 내가 교단 연구에 이제 그때 한참 한 일이 있었어요.
1: 네.
2: 천주교 신부 한 분이
1: 네.
2: 원불교는 어째서 사업에는 힘쓰면서 포교에는 힘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오바라더라니까. 그분들 보기에
1: 이미 그렇게 보여진
2: 이미 원불교가
1: 있죠.
2: 인상적으로 보여졌단 말이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점이.
2: 그렇게 가면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는 교단이 아주 아주 쇠퇴하는 길로 네. 가는 길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네, 그렇습니다.
2: 영성이
1: 살아나지 않으면, 네, 네, 네.
2: 원인 분석과 그 원인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이에 대해서 참 잘 연구해야 되고, 그래도
1: 네.
2: 잘 지원해야 되고,
1: 네.
2: 이렇게 해서 힘을 타게 해줘야 되지. 누가 식물을 키워봐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원관 앞에 정원은 내 책임이에요.
1: 네.
2: 그리고 이제 식물원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막 심어요. 아무리 공을 들여도 이게 죽는단 말이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 식물은 그 주인이, 사장이, 선생님은 물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1: 네.
2: 물을 많이 주지 말고요. 거꾸로 하세요. 삐싹 마를 정도로 물을 주지 마세요.
1: 아, 네.
2: 그리고 아주 바싹 마른 후에 물을 주고 그러세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니까. 내가 이제 물을 많이 준 거야. 그리고 뿌리가 죽은 거야.
1: 네, 네.
2: 그러듯이 뿌리가 살아야 돼요. 뿌리가. 그렇잖아요?
1: 네.
2: 거의 밝은 지견이죠.
1: 네, 네, 네. 아무튼 교단이 좀 이제 새롭게 교화가 좀 살아나려면 그 코끼리도 칭찬하면 춤춘다 보듯이 개교당에 있는 모든 그 교역자들과 교도님들이 신바람 나게 하는 그런 좀 거기 중점을 좀 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2: 그럼요.
1: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술정년을 마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다시 갖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0: WBS FM
1: 정산 종사 이동진화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정과 의리가 도덕의 근본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도덕을 어기는 사람과 자력을 얻지 못한 사람은 새 세상에 서지 못하게 되리라.

0: WBS.
1: 교리 공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오늘도 그동안 해왔던 술청년을 마치는 날로 잡아서
2: 그런가요?
1: 12조부터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겠습니다. 정당한 일이거든 내일을 생각하여 남의 세정을 알아줄 것이오 그랬습니다.
2: 참 이 세상이 거칠고 어지럽고 어두운 네. 세상 같아요.
1: 네.
2: 근데 내면적으로 보면 매우 양심적이고
1: 네.
2: 밝은 세상이에요.
1: 그렇습니다.
2: 아, 그래요? 그러니까 참 아주 시시로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혼탁하고 참 전쟁이 너무나 극심하고 이런 세상과 같지만 문명한 사회로 발전해 가는 것은 아주 확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면적인 양심을 그대로 발현하는 또 배운 그대로 진리 생활을 그대로 해나가는
1: 네.
2: 그런 분이 앞으로 설 수 있는 자리가 있지 그렇지 못하면 형식에 흘러서 결국은 서지 못하리라 그런 거거든요.
1: 네.
2: 또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아요?
1: 네.
2: 거기에도 정당성이 있어야지 만약 정당성이 없으면은 그런 모든 문제가 허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렇습니다.
2: 그래서 정당한 일이거든 부정당한 일이거든
1: 네.
2: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하는 것은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었고 또 거기를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 사회가 문명한 사회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중요한 경제 문제 인격 문제,
1: 네.
2: 민주 문제죠. 민주주의 네. 문제죠. 애정 문제.
1: 네.
2: 이 세 가지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지금 사회가 대립되어 있어요.
1: 네.
2: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당성이 없으면,
1: 네.
2: 가정은 가정대로 피폐할 것이고,
1: 네.
2: 사회는 사회대로 문란할 것이고, 인류는 인류대로 형벌에 빠져서, 참 좋지 않은 문명으로 흘러갈 텐데 참 다행하게도 우리 인류는 문명한 사회로 문명한 사회로 자꾸 발전해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아무리 시끄러워도 시끄러워도 발전해 가고 있는 기초예요. 어떤 분이 지금 그 북한 사회하고 남한 사회하고 비교해 가지고
1: 네.
2: 논문을 내서
1: 네.
2: 이번에 세계적인 명사가 된 일이 있어요. 그 논문 내용을 보면은 북한은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헌다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피폐했고
1: 네.
2: 한국은 아주 민주의식이 강화돼가지고
1: 네.
2: 서로 경쟁하고 시끄러우면서도 한국 위상이 훨씬 드러나서
1: 네.
2: 발전적인 면모를 이루었다.
1: 네.
2: 이런 이것을 비교해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가 된 그 서각이 있어요. 그 사회의 그 주요한 덕목이 되어 있는 아까 세 가지 요소
1: 네.
2: 그것의 정당성이 있고 없느냐에 큰 문제가 있는데 오늘 네. 여기 지적한 것은
1: 네.
2: 정당한 일이거든 정당치 못한 일이거든
1: 네, 그 맞습니다.
2: 이걸 탁 잡아서
1: 네, 네.
2: 해쳐주신 아주 중요한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아주 13조까지도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 죽기로 살 것이죠.
2: 하지 말 것이죠.
1: 예, 그 네,
2: 영광이 되어 있어요.
1: 네, 영광이 됐습니다.
2: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기로서 하지 말 것이죠.
1: 예. 네.
2: 아, 이거 참 죽기로서 하지 말 것이요. 그렇잖아요?
1: 죽기로 살 것이요?
2: 하지 말 것이요.
1: 죽기로서 것이요. 하지 말 것이요. 대선께서 이렇게 죽기로서를.
2: 아, 그러면요. 이게 우리 소태산 부처님의 세종교 정신이거든요.
1: 네.
2: 부인 제자를 지도하실 때 죽기로서 해라 이것이
1: 예, 백적간도 지니고 눈 딱 감고 뛰어라
2: 가장 기초정신이에요 죽기로서 해라 너 죽으라 했지 않아요 칼을 갖고 죽으러 갔지 않아요 죽으러 갔어요
1: 네.
2: 근데 실사님이 오래 사셨거든 수양원으로 실사님을 배우러 가서 실사님 참말로 돌아가시려고 했습니까? 했어요. 막 꾸중을 하시면서, 이놈아, 참말로 죽으려고 했지, 거짓말로 죽으려고 했거냐? 막 그러시면서, 응? 실사님이 기계가 참 되어지거든. 실사님은요, 그런 소리 얘기했으라고. 당신이 그 기도하실 때, 불이 내리더래요. 정화수에 막 불이 내려.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정화수를 어쩔 것이냐. 정화수에 분명히 불이 내렸는데, 어쩔 것이냐. 가만히, 마시는 것이, 당신한테, 당신한테 이룰 것 같더래. 예, 예. 마시자. 정화수를 막 마셨어. 정화수를. 아, 그랬는데, 그날, 기도 다 끝나고 이제 다 모임했는데, 실사님한테 딱 물으시더랍니다. 실상. 그래, 오늘 기도 모신 감상을 얘기해 보라. 실상이 그 얘기를 했대. 불이 내려서, 내렸습니다. 얼마나 감동해 하고 그 말씀 한 거예요. 그래, 어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어쩌냐? 한참 있다. 그냥 맞았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그러시더래. 대사님 다 보신 거예요. 불 내리게 한 것도 당신이 하신 거고, 마시는 것도 당신이 다 보신 거고, 그대로 물으시고, 잘했다고 하시더래. 그럼 이 양반은, 기계가 있다니까, 그, 다른 제자들보다도, 그런 그, 있어, 기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사님한테 그런 이적을 보이신 것 같아. 그러시, 이제 그때, 기도 모시는 것을 죽어라 그랬단 말씀이죠. 그래갖고 전부 네. 단도를 준비해가지고 네, 네. 죽으려고 하는데 네. 내가 그래서 물었다니까 참말로 돌아가시려고 했냐고 그랬더니 막 꾸중 그러시면서 그런데 죽은 후에 살려주실 줄 알았다. 아,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 아, 얼마나 대종사님을 믿었어. 죽는 것은 뭐 죽는데 죽은 후에 꼭 살려주실 것으로 믿었다.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네네. 그렇지. 죽냐 사냐로 결정을 냈어요. 죽기로 써라.
1: 죽기로 써라.
2: 정당한 일이거든. 부당한 일이거든. 죽기로 써고 죽기로도 말고. 아, 누구를 위해서 그러라고 했거든. 다 자기를 위해서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네.
2: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1: 자, 15조. 다른 사람이 원 없는 데 무슨 일이든지 권하지 말 것이오.
2: 그렇죠?
1: 네네네.
2: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해라 하지 않는데도 한다. 그것이 사람 본질이에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라고 하라고 안 해도 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진나라에 반딧불에 글을 읽어서 이제 관리가 됐어요.
1: 네.
2: 진나라의 또 손강이라는 사람은 아 차윤이구만 차윤이.
1: 네, 차윤.
2: 차윤이가 이게 진나라 이야기가 다. 그때 이 말이 한국에도 유래되었고 일본까지도 유래되었고 아주 그 유명한 명담이에요. 눈 흰 겨울에 눈 내리는 흰 눈 흰 눈빛에 글을 읽어서 거지가 된
1: 관리가 된
2: 관리가 된
1: 네, 네.
2: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나라에 그런 영향을 입었는지 어쩐지 몰라도 한국에도 형설지경이라고
1: 네, 형설지경이라고 네.
2: 형설지경이라고 그 네. 반딧불에 글을 읽고 눈빛에 글을 읽어서 뜻을 이룬다 그 형설지경이라고 말을 네. 하는데 일본에도 그래요. 일본에도 호다루 노히카리 마도로 유키 그 반딧불의 빛과 창문에 비친 그 창문에 막 눈이 막 뿌리잖아요.
1: 네네.
2: 거기에 이제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하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2: 목적의식이 있고 뭐 서원이 있으면은 근데 서원이 없는 일은 허라고 하면은 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1: 네네.
2: 원 없는 일은 자꾸 시키지 말아라. 이거는 포기해버리라 그 말이 아니고 네. 먼저 원부터 세워줘라. 그 일이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서원, 목적의식 네. 그것부터 세워주는 것이 더 훌륭한 것이지 네, 네, 네. 하기 싫은 것을 막 제쳐갖고 해라 해라 하는 것은 생병날 일이지요. 네. 사람을 지도할 때 원을 세우도록 해주는 것이 네, 가장 네. 근본이지 원 없는 것을 찾고 하는 것은 네, 네. 그는 사람 그르치는 것이다. 네, 네, 네, 네. 사람을 지도할 때 그 방법이 먼저 원을 세우도록 네. 목적의식이 뚜렷하도록 자기의 진로를 자기가 생각하도록 우리가 초등학교 때요 그때 노트에는 반드시 등대가 있었어요.
1: 등대.
2: 노트 표지에 이제 빛이 등대에 쫙 네, 네, 나가고 네. 그리고 거기에 꼭 희망이라는 글씨가 떠났어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노트는 꼭 그런

0: 된다.
1: 시민 부채도 안 됩니다. 여짜오니까. 공장님께서 시민 부치면 가다가 아니 가는 사람도 더러 있다. 그러나 아니 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지 본인이 결정 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0: 그렇지. 그런 거라고.
1: 선을 지금 네가 긋고 있는 거다. 정신 차려라.
0: 선가에 좌선을 낳는 상조가 있었어요.
1: 네네네.
0: 이거 스님이 저놈은 천불이 출세해도 성불 못할 놈이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요. 좌선을 낳으니까 이제 그거를 대종사님께서 보시고
1: 네네네.
0: 그 상자를 그야말로 그르치게 한다.
1: 네,
0: 잘못 그렇습니다. 가르친다.
1: 네네.
0: 자기 스스로 도를 닦아서 광명을 회복하면 따라오는 것인데 그걸 아니냐고 자꾸 허락만 하니까 스스로 원이 없는데 허락만 하면 그거 될 일입니까? 그것이 안 될 일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이 말씀의 뜻은 이게 내가 너를 가르치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1: 네.
0: 너를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거를 심어줘야 한다, 이 말이
1: 네,
0: 먼저.
1: 네, 네.
0: 그것이 원이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0: 사람이 왜 원이 생기가지요? 나를 위한 것이면 원이 생기는 거예요.
1: 네.
0: 나를 위한 것이 아니면 원이 안 생기는 거예요.
1: 네, 네, 네.
0: 근본적으로 그래요.
1: 네.
0: 왜 원이 생기는가? 나를 위한 것이다. 여기에 토가 떨어지면 원은 세우지 말아야 해도 원 세워서 해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1: 네, 네.
0: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요.
1: 예,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불교에 무아종교가 무아주의가 있잖아요. 아, 필연하고 내가 먼저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총부에서 각 종교 대표자 모임이 있었어요.
1: 네.
0: 그때 대각전에서 강의를 하는데 송사님께서 무아 본공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1: 예.
0: 그때 한참 강의를 하고 이제 끝에
1: 네.
0: 이제 뭐 질의할 말 있으면 질의하라 그러니까 전도교 대표가 딱 말을 하더라고. 지금 무아 본공을 말씀하셨는데 무아라고 하면 나를 없애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1: 네.
0: 천도교는 인내천,
1: 네.
0: 내가 하늘이다. 나를 아주 주장하는 종교예요, 천도교가.
1: 네.
0: 근데 무아를 내세우니까 의아한 거예요. 무아가 되면 어찌 됩니까? 내가 없으면 종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어찌 되는 겁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1: 네.
0: 이게 승사님께서 바로 대답하시기를 그 무아는 대야입니다. 대야,
1: 네.
0: 큰 나다.
1: 예,
0: 또
1: 예.
0: 무아는 진합니다. 진리적인 나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1: 예.
0: 그 나는 그런 나다.
1: 네.
0: 그래서 이 육분에 의한 이 무아,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나, 그것을 없애라 그런 뜻이지
1: 네.
0: 참된 나를 없애라는 말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가 그 나를 위하는 거 그것이 서원을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다.
1: 네.
0: 이렇게 돼요.
1: 네. 그러나 근본적인 게 돼도 집착하지 않으면 또
0: 그렇죠.
1: 어려워요.
0: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철이 들어서
1: 네.
0: 나라는 개념을 깨닫고 보면
1: 예.
0: 전체가 나거든요.
1: 예, 예.
0: 내 육군은 사은이 내 육군이고 내 정신은 이론상이 내 정신이고 똑같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논리 하에서 계령은 없다는 말을 해요.
1: 네,
0: 언제 하면 계령과 계령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
1: 네, 네, 그런 말씀도
0: 한번. 계령은 없다는 말을 네, 한단 말이죠. 그건 참
1: 저도 이제 말이야. 저도 내 마음이니까 가슴 속에 내 마음이 있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에 가득 찬 것이지 무슨 내 마음이라고 내 가슴에 있냐? 그것이 인식이 딱 되면서 조금 바뀌는 그런 느낌이
0: 그러죠.
1: 좀 있었습니다.
0: 그러죠.
1: 네. 자, 이제 16조. 제 끝에 어떠한 원을 바라여 그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 대조하여 연마할 것이니라.

0: 협상위원회 16장
1: 마지막이죠?
0: 끝장입니다.
1: 마지막이죠?
0: 네, 그렇습니다.
1: 그 소송 여론 전체가
0: 네.
1: 성불하자는 것 아니에요?
0: 네.
1: 또 소송 여론 전체가 재중하자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먼저 나를 완성하는데 솔선 여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0: 그러니까 뭔가가 실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소송들은 16조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정신수양 사령부 작업취사 중에 취사 과목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조금 받았습니다.
1: 그러니까
0: 뭔가를 해야 되죠, 이게
1: 예,
0: 말하자면.
1: 맞아요. 예, 원불교의 창교 교단을 창립한 기본 정신이 성불에도 있지만은 재중의 결과, 재중의 결과는 낙원세계 아니겠어요? 광대무량은 낙원세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자 대타를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편에 치우치면 안 되죠. 성불에 치우쳐도 안 되고 재중에 치우쳐도 안 되고 성불 재중을 하나로 삼고 한 뿌리로 삼고 두 가지를 잘 다스려 나가는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재중을 하고 성불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성불을 하고 재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이런 아주 그 관계성 일치된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를 배워서 하나를 깨달았으면 저 사람도 하나를 가르쳐서 하나를 깨닫게 해주는 의무가 있다, 이 말이야. 나에게. 내가 스승으로부터 배워서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것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교문에 들어오면은 나만 잘하면 돼.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허락해도 안 해. 다른 사람은 허락해도 안 하니까 나라도 잘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나만 잘하면 된다. 그런 집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정신까지도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정신은 항상 자각각타. 나도 깨닫고 성인이 되면 되는 길로 부지런히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완전한 밝은 깨달음을 주면서 그를 제도하는 이런 교화의 입장을 벗어나면 안 된다. 나를 제도하면서 세상도 건지는 이두 가지 방향을 항상 겸비해가는 그런 원만한 수행자가 되라는 것인데 그런 내용으로 이 솔선 여론이 되어 있어요. 솔선 여론이 아주 앞뒤가 꽉 맞은 말씀이에요. 하나도 뺄 수가 없고 보탤 수도 없는 말씀들이에요. 솔선 여론은.
0: 그러니까 자기가 원을 바라면 보고 듣는 대로 전부 다 그쪽으로 모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당구 치는 사람이 밥상을 보면 당구공으로 다 보이고, 아, 이놈 치면 저렇도록 돌아가겠구나 하는 거. 저도 어디 가서 동그라미만 보면 다 이런 생각.
1: 공부가 많이 익었구만.
0: 그러니까 이 어떠한 원을 바라야 앞에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정당한 원일 것 같아요. 정당한 원을 바라거든. 이러면 딴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걸 그쪽에 집중시켜서 성공해라. 집중시켜야 또 성공한다. 그런 부총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마음 공부하고 수행하고 성불 체중에 일단 저희들은 원을 세웠기 때문에 모든 사사건건 모든 것들 12예를 막론하고 모든 것들이 다 성불하고 체중하는 데 맞춰서 나가면 오늘 이룰 것도 같아요.
1: 성불재중 우리가 늘 말로 하는 것이죠. 입버릇처럼 성불재중이라고 진정으로 자기가 성불하는 데 뜻을 세우고 잘 공을 들이는 사람 또 진정으로 자기가 재중하는 데내 바로 주변 사람들한테 교화를 해서 교화의 실력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 주변을 정화해야 되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이것이 다 솔성이다 그 말씀이죠.
0: 네.
1: 솔성을 안으로 있는 성품만 솔성으로 보지 말고 성품으로 보지 말고 밖으로 우주 대자연이 전부 성품 아닌 것이 없다. 뭐 대자연을 활용하는 것도 솔성이고 내 마음을 활용하는 것도 솔성이고 무형한 내 마음을 사용하는 것도 솔성이고 유형한 사은의 세계를 사용하는 것도 다 솔성이다. 이런 뜻으로 솔성을 가르치신 거거든요. 솔성 의무는 내외중간이 없어요.
0: 그래서 여러 대종사님께서 여러 법문을 하셨지만은, 저는 왜 솔성전은 16가지를 따로 뺐을까? 그리고 보니까 성품을 잘 가꾸는, 거느리는 어떤 그 가장 빠른 길을
1: 그러면
0: 이렇게 16가지 이렇게 나눠주셨다는 게,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부 좌우명 같아요.
1: 그러고
0: 네, 정글로
1: 말씀이요.
0: 가는 좌우명이고 그런 것,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죄송한 액기스를 탁,
1: 그러죠?
0: 그, 저, 좀 주신 것 같고, 그래서,
1: 그러죠?
0: 이번에 솔성전은 16절 인사님 말씀을 받들고 또 대중사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 코이 법칙이라고, 관상어 코이라고 하는 그 금붕어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코이를 왕에다 넣어서 키우면 10cm 정도밖에 안 큰대요. 근데 이 코이를 연못에 키우면 25cm에서 30cm 정도는 큰대요. 연못에 넣어 키면. 그큰 강에다 코이를 갖다가 방류를 놔두면 120cm까지는 또
1: 아이고야.
0: 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 코이의 법칙을 딱 보면서, 아하, 우리는 마음을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불저 중에 큰 쪽에다가 선을 세우고 딱 맞춰놓으면 120cm가 아니라 온 세상을 감싸는 그런 코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1: 아,
0: 가졌어요.
1: 그러면요.
0: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솔성전을 받으면서도, 마음의 궁량을 키우자. 마음의 궁량을 키워서 내 소원과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키워가자. 그런 생각이 좀 깊이 들고 그랬었습니다. 솔정전의 16절을 마치면서 인사님의 금과 옥조 같은 법문 말씀 너무
1: 아이고,
0: 감사드리고,
1: 고마워요.
0: 또 다음에 어떤 말씀이 계실지는 몰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간을 많이 기대해 주시길 간곡하게 빌면서, 솔정전의 16조 대단원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1: 아유,
0: 그동안
1: 고마워요.
0: 감사했습니다.
1: 예, 고마웠어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0: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운 사요 삼학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내 삶과 원불교. 반갑습니다. 윤지호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우리가 배울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요, 후진을 가르칠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니 그대들은 먼저 불법의 대의를 연구해 그 진리를 깨치는 데 노력하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불기 2570년,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대종사님께서는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연원불로 모시고 부처님 법과 깊은 인연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4대 경절 가운데 하나로 석존성탄절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은덕이 온 세상을 밝힐 수 있길 바라봅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5월 24일 일요일 내삼과 원불교. 오늘은 대종경 서품 15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고요. 첫 곡으로 원불교 성가 37장 일체중생 제독희로 석존 성탄절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원불교의 4대 경절인 석존 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고자 오늘 전국 각 교당과 기관에서 경축식이 진행되는데요. 잠시 후 오전 9시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원기 111년 부처님 오신 날 경축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원포털과 원불교 너튜브에서 생중계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 라디오에서는 저녁 9시에, 원음방송 TV에서는 오후 7시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내삼과 원불교는 원불교 재가출가 교도들의 감상담을 나누는 시간으로 은혜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깨달음,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 송세원 예비교무의 감상담 전해드립니다.
4: 반갑습니다.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 2학년 송세원 예비교무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20살에 처음 출가 감상담 한다고 올라와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고 이 자리에서 벌벌 떨었던 기억만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공부담을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제가 내뱉은 말들은 오랫동안 기억해서 그 표준대로 오랫동안 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영산에 입학을 하고 이론상 서원문도 잘 못 외우던 그 시기에 이것저것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 많은 말씀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상시훈련에 관한 말씀들이었는데요. 왜 기억에 남는가 하면 제가 들어도 딱 한 번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다른 내용들은 한 번에 들어서 이해했냐? 그건 물론 아니고요. 근데 유독 상시훈련에 관한 말씀들을 들으면 그저 그런 말들로 들리고 마음에 확 와닿는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 종법사님으로 계시던 전산 상사님께서도 그리고 학교 교무님들도 같은 교화단 선배와 동지들도 다 같이 상시훈련에 관한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매일 일기를 기재하고 했는가 안 했는가 체크하고 점검받으면서도 솔직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기보다 해야 하니까 따라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가 학부 4학년쯤 되었을 때 수업 시간에 상시응용주의상 6조는 대종사님의 영생공부 표준이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나가면서 들었습니다. 영생 이 표준대로 대종사님께서 공부하신다는 말씀인데 제가 속으로 대종사님 그럼 어디 지금 세상 어디 숨어서 조용히 이 표준대로 공부하고 계시겠지? 나도 이 표준대로만 살면 대종사님처럼 살 수 있는 거겠지라는 반가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호칭만 들어도 감격스러운 대종사님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도 이 표준대로 가까이 살아야겠다 하는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은 어떤 표준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가? 저는 동할 때와 정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상시응용주의상 6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할 때 공부는 3조, 4조, 5조라고 하셨습니다. 시간 날 때 경전 연습하고 의두연마하고 시간 날 때 아침 저녁으로 연불자선하고 근데 저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학교에선 사람들이랑 같이 하니까 그나마 잘 챙겨지는 것이 있는데 그나마도 혼자 있거나 방학 때 사과에 가거나 하면 여지없이 무너지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기에 맞춰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작은 표준들을 세워보았는데요. 경전 연습은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듣거나 공부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 핸드폰 앱에 그 음성으로 법문을 이렇게 들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걸어가거나 산책하거나 샤워하거나 설거지하거나 청소할 때 그럴 때 그 법문들을 틀어놓고 듣습니다. 근데 정전은 제가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은 이렇게 쉽게 넘겨짓기가 쉬워가지고 정전은 조금 듣기 어렵고 대종경이나 정산종사법어 같은 말씀들은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들려서 쉽게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밤에 저녁에 잠깐 달리기를 하던 시즌이 있었는데 저번 학기에 어떤 날을 뛰면서 음악을 듣고 어떤 날은 뛰면서 본문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유독 음악을 들은 날은 그날 저녁 정신 기운이 막 산란한 느낌이 들고 일들에 집중이 안 되는가 하면 본문을 들은 날에는 그날 일들에 다 집중이 잘 되고 저녁 일과들이 마음이 차분하게 잘 지켜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산중사법 같은 거 들으면 아 이런 법문도 있었지 하면서 상기시키면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다음 연불자선 5조는 학교에 있을 때는 같이 챙기기가 쉬운데 문제는 사가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아주 작게 잡았는데 5시에 일어나서 심고 모시고 5분만 좌선하고 자자. 그리고 연불은 잠들기 직전에 외우면서 잠들자. 이렇게 표준을 아주 작게 잡았습니다. 이 5분 챙기는 게 뭐 얼마나 정력이 쌓이겠냐 싶다마는 아무것도 안 챙기는 것과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챙기는 것의 차이는 컸습니다. 5분 표준은 학부에서부터 어른들께서 그렇게라도 이렇게라도 해보라고 잡아주신 최소한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 표준마저도 없으면은 제가 완전히 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작은 5분이라는 숫자로 표준을 잡아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확실히 표준대로 해야지 하는 의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큰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마치 전쟁터를 나간 사람이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냥 던져지는 것과 최소한의 무기라도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과 다른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할 때 공부 2조, 1조, 6조 공부인데요. 일 당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일 당할 때 잘 취사하고 일 처리하고 나서 반성 대조하고 일 끝나고 이 세 가지는 사물에 밝아지는 방법이라고 대종사님께서 법문에 이미 밝혀주신 바가 있는데 저는 세상 어떤 일이든지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 가지를 꼭 가지고 일을 성공시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부처의 원만한 인격을 이루어서 가는 곳마다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 목적이고 거기에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인데 제 생활을 돌아보면은 정말 그대로 안 되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은혜가 놔둬지지 않는 순간들이 몇몇 순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은 주로 제가 공격받는 느낌이 들 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거나 낮게 본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올 때 쉽게 온전함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에서는 아침 좌선 시간에 단별로 둥그렇게 앉아서 좌선을 합니다. 이렇게 좌선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단별로 서로 어떻게 좌선을 했는지 각자 피드백을 하고 지도교무님의 피드백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좌선 때 수마가 많아서 주로 듣는 지도사항이 정신을 새로 차려라, 눈을 크게 떠라, 제 눈이 작아서 티는 안 나지만 눈을 크게 떠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런 지도를 받을 때마다 다 맞는 말씀이시고 납득이 가는데 자 정말 열심히 한 날에도 했는데도 안 되는 날 그런 날에 그런 지도를 받으면은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온전함을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정말 열심히 정신도 차리고 정말 초단위로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게 이렇게 잘 잡고 이 정도면 열심히 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챙긴 날이 있습니다. 그날 저희 단의 지도 교무님은 훈산 전도연 총장님이신데 제 순서가 제 피드백을 하기 오기 전 순서가 오기 전에 총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나는 다 받아들여야겠다 라는 마음을 한번 세웠습니다. 그러다 제 차례가 왔고 총장님께서 너는 아직도 졸음이 있다. 너 1초씩 조는 거 아니야. 졸음운전할 때 1초씩 조면서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이전에 마음을 미리 한번 챙기고 나니까 미리 연말을 한번 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이 굉장히 감사하게 들렸습니다. 나를 챙겨주시는구나. 나에게 관심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들리면서 굉장히 온전함이 쉽게 챙겨지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피드백이 끝나고 좌선에 대한 반성대조를 바로 하고 아까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또 반성대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일기 기재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았겠다, 어떤 것이 아쉬웠겠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자. 모든 일을 처리하거나 모든 인연들을 대할 때 특히 일할 때 굉장히 이런 사소한 트러블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미리 마음을 잘 챙기고 사람들 만날 때 잘 처리하고 처리하고 나서마자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반성대조하는 것 이것에 요즘 재미를 붙이려고 애를 쓰는 중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이 정말 잘 되면은 그것보다 뿌듯한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상시용령 주의상 6조는 해보면서 느꼈을 때 마음을 항상 깨어있게 해주는 공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 일원상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조항들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려는 그 의지가 있고 없고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습니다. 이 표준들이 제가 말씀드린 표준들이 뭐 5분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미미하고 작지만 국한이 점점 커지고 표준들이 점점 높아지면은 언젠가는 대종사님처럼 몸과 마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오늘 공부담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미미하지만은 잘 실천하고 오랫동안 기억해서 언젠가 대종사님처럼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 적공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 송세원 교무의 감상담에 이어 장범준의 여름밤의 오후 사랑의 멜로디 듣고 왔습니다.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 FM 97.9MHz입니다. 또 원음방송 앱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안암교당 김은하 교도의 감상담 만나봅니다.
1: 저는 간호학과를 졸업했고 대학교 임상시험 업계에서 7년간 종사하였습니다. 원불교는 대학생이었던 2010년 1학년 때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중간중간 뜸한 시기도 있었으나 다행히도 그 인연의 끈은 놓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대학 시절 다도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만나셨고 아버지께서는 한의사로서 주역 그리고 수행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결혼 후 가정 중심을 종교를 삼고자 하시던 중 지인의 소개로 처음교당을 찾으셨고 정성껏 차를 내려주신 교무님 인상 깊은 첫 만남을 계기로 가족 모두가 원불교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경상북도 상주시로 운이 좋게도 동네에 원강 유치원이 있었고 주말이면 부모님과 함께 점천교당을 다니며 연불 좌선을 자연스럽게 접하였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집에서 좌선을 하시는 모습을 따라하며 어린 시절부터 호흡을 다스리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습관을 체득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제 수행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무렵에는 아버지의 해외의료 봉사 일정으로 가족이 우즈베키스탄에 머물게 되어 한동안 교단과는 물리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설이나 추석에는 교전에 나오는 예법대로 제사를 지내며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는 학업에 집중하느라 교단과의 거리가 다시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교단과 인연이 깊어진 시기는 대학 진학 이후였습니다. 지긋하던 대입이 끝나고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이 많아지던 겨울방학 우연히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캠프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그 캠프는 종교색이 짙은 기독교 캠프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때 뭔가 홀렸었는지 집에 돌아오고 나서 부모님께 교회를 다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별 말씀을 안 하셨지만 속으로는 많이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대학교 근처 교당을 수소문하였고 안암교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 뷔페 권유를 하셔서 교당에 다시 벌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마침 교당 수요 공부방 주임 교무님께서 제가 궁금해하던 주제에 대해 설법을 해주셨고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그때 캠프에 만났던 친구들과도 연락을 이어나가다 보니 수요일에는 수요 공부방, 토요일에는 청년 토요법회, 그리고 일요일에는 개포동에 있는 교회까지 가는 지금 생각하면 꽤 정신없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학교 수업의 동아리, 서울 구경까지 병행하느라 몸이 하나로는 부족했던 시기였습니다. 교회는 몇 달을 다녔지만 결국 제 고민에 대한 실마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수는 없었고 믿음을 강조하는 설교의 흥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원래 인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원불교에 대한 확신도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확신이 가장 크게 자리 잡게 된 계기는 정기훈련이었습니다. 부모님 손에 이끌려 어린 적 따라간 적은 있지만 정작 기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처음 참가한 정기훈련은 정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좌선, 연불, 의두 연마를 하고 글로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가는 과정은 조금 고역이었지만 이틀간 외부 세계와 단절하고 나를 돌아보는 그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기억들도 있었기에 저는 힘들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결국 교당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백하자면 설법은 열심히 들었지만 신앙과 수행을 실생활로 끌어오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대까지의 저는 교리를 행동강령 정도로만 받아들였고 신앙심으로 연결시키는 데에는 마음이 덜 절박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달라진 시점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임상시험 업계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환경이었고 병원과 기업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며 신경 써야 할 일이 늘었습니다. 연차가 늘면서 더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고 야근이 늘어나며 불안을 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도움이 되었던 것은 연불이었습니다. 실수했을 때 올라오는 치심, 억울한 상황에서의 분노, 불안감이 몰려올 때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꽂고 참회문, 일환상 서운문, 청정조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연불과 호흡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고 나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온전한 취사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저에게 원불교를 다시 실천하게 될 만든 계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요양병원이 코로나 여파로 정리하게 되면서 부모님께서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지켜보며 자식된 입장에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이었고 교무님과 면담을 한 뒤 동생과 함께 저녁 신고 시간에 맞춰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기도를 드렸지만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가 제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그 기도는 부모님을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제 마음을 먼저 고요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기도가 약한 사람이라고 여겨왔던 저였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기도라는 수행을 다시 배웠고 지금은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만들어주신 부모님께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는 원불교인으로서 역경이 오더라도 이 교법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삶 속에는 순경과 역경이 반복되고 때로는 종교조차 멀게 느껴지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럴수록 저는 조금 더디더라도 확실하게 교리를 제 삶 속에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지치는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또 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원불교 공부를 놓지 않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저를 떠올리며 그 교도님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져 라고 누군가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그 자체로 저에게 수행이 성과이자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원불교는 저에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과도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이 귀한 인연을 놓지 않고 저 나름의 속도로 성실하게 이 길을 걸어나가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교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남교당 김은하 교도의 감상담 만나봤고요. 내 삶과 원불교 1부 끝곡으로 리즈의 그댄 행복에 살 텐데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2부로 찾아올게요.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말 한마디에 죄와 복이 왕래하나니 한마디 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

0: WBS。
1: 은혜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깨달음의 이야기, 우리들의 감상담, 내 삶과 원불교.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내 삶과 원불교 2부 첫 곡으로 서영주의 나란한 밤 듣고 왔습니다. WBS 원음방송 내 삶과 원불교는 원불교 재가 출가 교도들의 마음 공부 감상담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3월 22일에 역삼교당에서 진행된 도수미 교도의 감상담 만나볼게요.
2: 안녕하세요. 3단 도수미입니다. 어젯밤에 실시간 라이브 콘서트 한 BTS 공연은 잘 보셨나요? 아침에 오면서 득타원이랑 잠깐 그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공항까지 와서 광화문까지 가서 그렇게 라이브 콘서트 보신 그 외국 팬들도 많고 요즘에는 저희가 또 이렇게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한국인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호의적이에요. BTS도 물어보고 또 시칠리아에서는 오징어 게임 그거에 대해서 엄청 막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 그 오징어 게임 왜 그렇게 끝났냐, 오징어 게임 2탄 3탄 계속 나오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면서 정말 한국인으로서 어깨 뿡뿡하는 자긍심을 좀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앙 수행담을 해야 하는데 뭘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해서 화요일에 교무님께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3단에서 하실 분이 있는지 얘기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저희 3단에서는 구원투수가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다른 단에서 하실 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저는 제가 못하면 그냥 스킵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부담스럽다고 저희 단이 할 차례에 다른 단에서 하신다는 것도 좀 그래서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교당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이니 벌써 만 15년이 됐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옛말이 있는데 그 풍어를 5번이나 읊은 시간이 되었으니 지금쯤은 어느 정도 우리 교법도 알고 좀 신앙인으로서 좀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그냥 법문 편지나 읽고 마는 형식이니 제가 생각해도 신앙인의 자세는 너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원불교에 나오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2006년 말 저희 가족은 대치동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첫째가 고1, 둘째가 초5, 급하게 원래 계획보다 8개월 앞당겨서 오게 됐습니다. 강북에서 영동대교를 거쳐서 삼성역을 지나오면은 내리막길에 오른쪽으로 한 100m쯤 가면 대치교당이 있다고 남편이 손가락으로 저기가 대치교당이니까 앞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대치교당에 나갈 것이다. 그거를 2006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맞벌이를 했었기에 처음에는 주 5일 근무를 시작하면 나가겠다고 약속했고 막상 주 5일 근무가 시작되니 동네에 교당이 없어서 못 나가겠다고 했으며 이번엔 동네에 교당이 있는데도 아이들 챙겨줘야 해서 못 나가겠다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12월이 되면 내년부터는 진짜로 교당에 나가자는 이야기를 서로 하는 도도리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둘째가 고1이 됐습니다. 3월 입학하자마자 공부로 대학을 안 가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뭐 이런 날벼락이 있나? 제 멘탈이 나갔습니다. 아이 탓보다도 내가 헛살았구나 하는 허무함과 자책감이 들어서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는데 남편이 한동안 고민하더니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으니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 바람에 모든 원망을 남편에게 돌리기도 했죠. 그러면서 대치교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도님 중에는 자녀가 고3이 되어 수능기도 하면서 꾸준히 교당을 나오게 되었다는데,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아이가 공부를 안 하게 되면서 교당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지. 그리고 그즘 친정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지병이 있으신 아빠가 제때 케어를 받지 못해서 엄마보다 먼저 돌아가시면서 제게도 번아웃이 왔는지 모든 게 귀찮고 삶이 더덥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명퇴했습니다. 살아가면서 돈이 좀 아쉬울 때는 아 그때 좀 더 버틸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기도 했지만 제가 제 의지로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고 정신 승리하면서 애써 저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놀다 보니 노는 것도 참 재미있더군요. 얼마 전 제가 책을 읽고 있었더니 남편이 옆에서 책도 읽냐고 하네요. 그 책을 읽기 시작한 지 일주일도 넘었는데요.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핸드폰으로 세상 돌아가는 뉴스도 보고 물건도 사고 좋아하는 블로그도 찾아보고 하물며 핸드폰으로 책도 읽고 있었는데 옛날 딴짓으로 보여졌는지 그렇게 말하더군요. 지면으로 읽는 건 참으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제 인생의 지침서라고 해야 하나요? 마음이 요란하거나 힘들 때 제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책이죠. 아, 이사를 하면서 책을 많이 버렸는데 쏠려서 버려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인터넷으로 다시 구매를 해서 읽고 있었죠. 아, 작년에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 제가 새 집으로 인테리어 해서 들어가서 6년을 살았고 또 전세 4년을 주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작년에 저의 화두는 상저 옥배 그리고 디드로 효과입니다. 이 상저 옥배는 젓가락 그러니까 상아로 된 젓가락과 옥으로 된 그러니까 잔이에요. 이거는 그 고대 중국 고대 그 은나라의 주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드로 효과는 그 디드로라는 그 18세기 프랑스 철학자가 있었죠. 낡은 가운을 친구가 이제 새 걸로 선물하면서 그 가운에 맞는 새로운 것들 책상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갈아 치우는 거. 그래서 새로운 것을 추가 구매하는 욕구라고 핸드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굳이 따로 설명은 않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주방과 도배만 하려다가 상부장, 하부장 컬러가 안 맞으니 주방 전체를 하고 새 입장에 있어야 하고 보니 군데군데 바닥, 오크도 상했으니 바닥 전체 교체를 해야 하고 아, 현관이 대리석이니까 하지 말자는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 요즘 트렌드에 안 맞다. 아, 너무 올드하다. 그래서 또 현관까지 등등 그래서 추가 그럴 때 읽는 책입니다. 월등. 삶에 불필요한 것을 최대한 줄이고 최소한의 것으로 미니멀리즘하게 살고 싶을 때

그래서 정말 작년에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 한 해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별 내 우주와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0: 역삼교당 도수미 교도의 감상담에 이어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이 함께 부른 마이 유니버스 듣고 왔습니다. 오늘 원음방송에 소개된 감상담 정보와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 내삼과 원불교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서신교당 류현아 교도의 감상담 전해드립니다.
1: 제가 오늘 발표할 유무념 실천을 먼저 하기 전에 앞서 제가 적어온 글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선택한 일이 뒤바뀔 수 있다 입니다.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종종 이렇게 제 마음 반조해보기 위해서 나름 이렇게 글을 적고 또 제 마음을 또 반조해보고 이렇게 지내온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제 유무념 실천 주제를 발표하기 전에

0: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것을 좀 나름 적어봤습니다. 인생의 일은 좋고 나쁨이 뒤바뀔 수 있다 입니다. 얻은 게 있음 잃은 게 있고 또 잃은 게 있음 얻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의 결과에 너무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인생은 긴 안목으로 꾸준히 공들이고 가자 입니다. 젊은 날의 나의 삶은 오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보니 삶은 오르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보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를 때는 발밑의 것을 보지 못하였었습니다. 내려오는 길목에서 비로소 걸어온 나의 무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무늬는 아름답고 좋은 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실패와 좌절, 아픔, 상처, 눈물, 용서가 만들어낸 내 인생의 결이 보였었습니다. 쌓아온 욕심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고요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소유가 아닌 존재로, 바로 또 성취가 아닌 평화였습니다. 결국 돌아보면 깨달음이었습니다. 단단해지는 것은 거대한 일이 아니라 거듭되는 경계의 훈련 속에서 내가 단단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젠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완성되어가는 엄불교 신앙과 수행의 길을 사랑하며 가려 합니다. 시간의 바람에 나를 맡기듯이 진리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조용히. 제가 이제 이렇게 제 글을 이렇게 발표할 때 이걸 적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나름 그렇게 잘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는 하는데 굴곡진 삶도 있었고 그중에서 제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싸운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유무념 실천 주제는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일마다 정성 다하고 내 마음에 공들이고 가자입니다. 네, 이렇듯 하루 일과를 마칠 때면 오늘도 내가 일마다 정성을 다했나 또 내 마음에 공들이고 잘 살았나 하며 유무념 체크로 매일매일 나를 반주해 봅니다. 학창시절 수필가 제가 좋아하는 피천득 선생님 글을 좋아했었는데 피천득 선생님 글은 참 깔끔하고 온화하고 또 잔잔하고 꽤나 서정적이어서 제가 그 글을 읽을 적 학창시절 읽으면서 젊었을 적 제 삶을 그려보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제가 그렇게 살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면서 고비고비 넘어야 할 경계들이 있었고 중간에는 큰 경계를 만납니다. 그 큰 경계를 만나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큰 모험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 대신 참회로 참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엄불교 신앙과 수행과 훈련으로 내 마음 다 잡고 그간의 삼세 업장 녹이는 기도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진리전에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참회하였습니다. 그 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거센 파도가 지나고 잔잔한 바다를 다시 만난 것처럼 신앙과 수행과 훈련이 나를 다시 바르게 잡아주셨습니다. 어두운 긴 터널에서 벗어나 밝게 비치는 햇살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도하는 도중에 긴 터널을 벗어나 따뜻한 햇살을 만나는 꿈도 꾸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돌아보면 깨달음이었다고 했었습니다. 이제는 긴 터널을 벗어나 실지 불공과 진리 불공으로 오늘 유무념 실친 주제처럼 일마다 정성 다하고 내 마음 공들이며 사람이 보배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신교당 류현아 교도의 감상담 전해드렸습니다. 내 삶과 원불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끝곡으로 이한철과 박세별의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마음 공부로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도로 포장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움푹 파인 곳을 노면 홈이라고 합니다. 해빙기나 이름철에 관계 당국에서 이런 도로가 방치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한데요. 노면 홈은 미리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고 바퀴에 강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조커 업쇼버가 파손되거나 타이어가 큰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타이어 내부가 파손된 상태로 고속도로 등에서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 타이어 파열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또 예기치 못한 노면 홈을 만났을 때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등 또 다른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급격한 진로 변경이나 급제동을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대로 통과한 뒤에 타이어 등 자동차의 상태를 살펴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심고의 감흥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심고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무의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되나니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그 서원을 계속하고 한 번 고백한 서원에 결코 위반되는 일이 없으면 결국 큰 감흥과 위력이 나타나느니라. 이 점에 특히 명심해 심고를 하고 흔들림 없는 심력을 얻으면 무궁한 천곤을 잡아 천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교의품 1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노래 하나, 추억 둘.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의 음악여행 지금부터 떠나봅니다.